그러는데요. 마라톤에서 페이스 조절만큼이나 중요한 게 급수라고 합니다. 급수. 네, 뛰다가 물 마시는 거. 급수. 자, 42.195km를 뛰는데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뛰는 리듬을 놓칠까봐 물 대충 마시고 안 마시기도 하고. 자, 반면에 경험 많은 지혜로운 마라토너들은요 급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잠깐 속도 줄여서 제대로 물 마시고 다시 뛴다라는 겁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결국 완주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걸 잘 아는 거죠. 자, 흔히 인생은 마라톤이다 라고 말들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급수하는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완주를 할 수 없습니다. 잠깐 멈춰서 물 마시는 시간, 나 자신을 챙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 이 시간들이 인생을 완주하게 해줄 겁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면서 급수하는 시간 아끼지 말자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이번 주를 완주하게 해줄 겁니다. 여기는 뽀뽀 라디오. 저는 이곳입니다.

네, 좋은 씨앗의 선하신 목자 차례 함께 하시면서 9월 21일 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98.1 메가헤르츠 센서의 192.5 메가헤르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뿜동산 오늘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예, DJ의 예, 코는 아직 새롭지가 않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꽉 막혀있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가 막힌다 진짜. 코가 너무 꽉 막혀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뭐, 예,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뭐, 송구스럽게, 꽉 막힌 목소리만 알게 해드려서, 너무나도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 며칠 뒤에 이제 우리 길도 꽉 막힐 텐데, 코가 먼저 이렇게 막혔네요.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뭐 환절기에 예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처럼 이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머 세상에 오기스틱 코감기 아직 다 안 나왔어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그런데요. 코 감기에 약간 그 비염까지 이렇게 얹어가지고 예 약간 이게 뭐 콤비네이션까지 쌔뚜쌔뚜로 예 쌔뚜쌔뚜로 이제 함께 달려가고 있는 9월 21일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평소보다도 조금 더 촬영을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좀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도 LIVE LIVE로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갑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욱 씨, 월요일인데 이미 피곤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이 안 되네. 코가 막히니까 음이 안 되네. 자, 월요일은 원래 피곤한 몸이죠. 예, 월요일은 원래 피곤한 몸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요일이지. 원래 피곤하다고 월요일인데. 어쨌든, 뭐, 예, 주말 동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을 조금 뭐 이렇게 릴렉스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부교감 신경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 됐을 때, 다시 이제 교감으로 쓱 넘어오는 게 약간의 좀 부침은 있다. 육체적인 바이오 리듬상에 약간의 부침은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 신경과 호르몬과 뭐 이런 문제지,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영만은, 재충전되어서, 지금 완전히 새 것과 같은 그런, 예, 하루다라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육으로도 살지만, 또 영으로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상쾌하게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1190님, 따뜻한 작두콩차 많이 드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콩이 작두를, 예, 어, 대단한데, 예, 그 작두콩, 그래요? 그래요. 완두콩차는 안 되나요? 네.

주신 건가요? 아, 이렇게도 신청을 받는군요. 예. 함께 갈 사촌 동생에게 요 메시지를 전달해야겠습니다. 동생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같이. 예, 본인과 같이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한다라는 거겠군요. 자, 그래요. 예, 뭐,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극동방송을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또,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시고,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어떤 그런, 예, 소스들, 이런 것들 잘 버무려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전달해드리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쓱 묻어납니다. 쓱, 복음이, 묻혀지는 거예요. 맛있게 비벼지는 겁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이 기도 저희도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258님의 사촌 동생을 위한 기도 저희도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면서 오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전송해드릴 거예요. 함께 묵상하자고요. 찬양 함께합니다. 웨이오미 불러요.

0: 김선부, 김정수, 1917 박범키.
1: 우리의 죄를 씻은 십주일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0: 진성철이까지 입치어.
1: 아멘.
0: 할렐루야. Fear Worship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뿜뿜 라디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전에 올리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월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건디님 주말 동안에 코막 사운드 풀이네요 라고 강병민씨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아, 이런 따스한 문자들이, 예. 디제이의 어떤 그 지금 꽉 막힌 요 코에 이제 따스한 어떤 그 메시지가 돼가지고 마사지 예, 메시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가 내리지. 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예. 이런 사운드를 들려드릴 수밖에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신다는 이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물론 채널을 돌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어쨌든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주영씨 코는 막혔어도 피디님의 싱그러운 기운은 그대로네요. 조금 막힌 목소리도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죄송스럽게도 조금 막힌 게 아니라 꽉 막혀가지고 너무 막혔어. 막혀도 이렇게 막히나? 오늘 딱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뭔가를 뭐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그 후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세상이에요. 예, 진짜 아무런 향이 안 나고 아무런 냄새가 안 나고 예, 그래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토토분이 함께하고 있나요? A형 독감 유행이래요. 다들 조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독감이 되게 좀 유행이라 그러고 그독제제제 가까운 분이 독감이랑 코로나랑 같이 왔대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전문가 선생님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랑 독감이랑 동시에 이렇게 걸리는 예, 그런 경우가 생겼대요. 그래서 진짜 조심히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뭐 저기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면역력이 조금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승기승기 승기 증승기씨 감기 티안 나요 건디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침 월요일 아침부터 거짓말하면 안 돼. 승기승기 승승기. 예, 티가 어떻게 안 나. 여기 티가 안날 수는 없어. 아시겠지? 예. 자, 옥경슬이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찬양곡이 너무 신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 우리 옥경진이님이 또 DJ 쪽으로 또 선물을 하나 또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저기, 치약을 보내주셨는데, 와, DJ가 치약이 마침 똑 떨어져가지고 하늘에 사야겠다 하고 있는 차였는데 그걸 보내주셨어. 이야 대단하시다. 이게 하나님이 대단하셔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셔가지고 그걸 또 이런 식으로 또 채워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치약을 건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 뭐 기능이 많더라고. 예, 뭐 플라그 제거부터 해가지고 뭐 미백의 구취 제거까지 뭐 해가지고 뭐 난리 났던데 예, 밝은 건강한 미소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때 조금 더 하얘진 뽀얘진 디즈니의 치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약간의 어떤 약간 색깔이 조금 바래져가지고 예, 28개까지는 못 보이고 있는데 대세가 조금 더 자신 있게 바짝 웃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자, 우리 또 진상철이님도 네, 우리 진상철이님도 오늘 저희 방송사 쪽으로 예, 아메리카 커피를 아, 커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메리카, 커피를 보내주셨어요. 커피를 보내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 직원들이 잘또 이렇게, 예, 나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설교가 섬김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네가 섬김을 받기 전에, 너가 먼저 섬겨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큰 결단을 하고, 창원 극동 방송에 커피 섬김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우리 직원분들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하고 그래서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이게 우리가 그 오프닝을 급수라고 했는데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급수를 챙겨주시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지 않나요? 야, 대단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크룩스가 촬영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자, 오늘 아침 출석 체크 받아보고 있습니다. 단문 50번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권경환이 바울에게 늘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건니님께도 겸손을 잃지 말라고 주신 가시로 여기시고 오늘도 수고하세요.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또 이 겸수예요. 진짜 우리 목소리나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럴 때면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자, 오늘도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권경호.

라리라리 김라리 요즘 뿜뿜 라디오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라리라리 김라리의 행복한 하루.

네, 뿜뿜 라디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9시 32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자, 정병구 씨,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3일만 출근해야 돼서 좋은데요. 항상 출근길은 발이 안 떨어지네요. 그래도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하루 급수하며 살고자 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여러분들의 무거운 발걸음, 그 출근길 디세이가 격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디사이거니가 여러분들의 출국기를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나 뿜뿜라디오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추석 연휴가 껴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추석이 시작이 되죠.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뭐 벌써 뭐 설렘 가득한 그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분주하고 또 설레고 또 기대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고 그죠? 예, 아유 이렇게 손님 또 어떻게 만나 우리 가족들 또 어떻게 또 맥이나 또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뭐 섞여 있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3일만 출근하면 사흘만 저희가 하고 나면 이제 또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사흘 동안에 농축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지고 또 일할 때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힘내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뭐 이번 한 주 기분 좋은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윤미호, 김지태, 김경숙, 이은미, 우리 김건사님도 함께 달려가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뿜뿜 라디오 오늘의 코너 속의 코너 4근 코너 코코너 세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너 세가 복음의 뿜뿜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끝말잇기 복음의 뿜뿜따 함께 달려갑니다. 제가 첫 번째 제시어를 내드리면 그 제시어의 끝말을 여러분들께서 이어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단어들 중에 한 단어를 선정을 해서 그 단어의 또 끝말을 이어주시면 되는 그런 간단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단 세 글자 단어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리듬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안에 비트라는 게 있으니까 세 글자 끝말잇기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과연 또 어떤 분께서 또 어떤 단어를 보내주실지 그래서 이게 있다 보면 또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문장이 또 이렇게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제시어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뿜뿜단은 이제 사전에 어떤 그 움직임이 있죠. 예. 자, 손 모으고, 기도 손 모으고, 손가락 쫙 펴고, 기도 손 딱 모으고. 자, 됐어요. 손바닥 마주 딱 하고. 자, 위부터 찌릅니다. 1, 2, 3, 4. 뽐스. 다리 붐붐다 붐붐다리 붐 왼쪽으로 붐붐다리 붐붐다 붐붐붐치키 붐붐다리 붐붐다 붐붐다리 붐붐다 붐붐다리 붐붐다 붐치키 아치키 붐치키 아우 환절기 붐붐두. 자, 오늘의 첫 번째 제시어 환절기

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로 시작하는 세글사 단어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로 시작하는 세글사 단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지금 바로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자, 세 글자 끝말잇기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시어 환절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기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1: 기염이
0: 기러기 기숙사 기준점 기념일 기도원 기마전 기드온 기상청 기묘자 등장.

자, 기자로 시작하는 말 이분께서 이어주십니다. 9311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기관지 뿜뿜따 진짜로 시작하는 말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시작하는 말.

다음 곡 이어갑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해요. 매일 주와 함께. 자, 지금 진짜로 시작하는 세 글자 단어 받아보고 있습니다. 답을 오시면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자, 진짜로 시작하면 꼭 이분 나오죠. 지성열. 지현우 씨도 나오네. 지현, 오랜만이다. 지현우 씨. 아, 이분도 나와요. 지렁이.

지지자. 뭘 지져요? 찜질방에서 등어리 지져요? 지성미 지휘자 지미성 지화자

자, 진짜로 시작하는 음악 이분께서 이어주셨어요. 0613님입니다. 지휘자 뿜뿜더. 자, 자자로 시작하는 말. 자, 계속 바뀝니다. 빠르게 바뀝니다. 자자로 시작하는 말.

0: 자 몽티, 자 장면, 자 장담, 자 신감, 자 걱정, 자 의식.
1: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0: 자치고 등장하네요. 날마다.

자, 0309님께서 보내주신 단어예요.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자, 환절기로 시작을 해서 9311님이 기관지, 0613님께서 지휘자, 0309님이 자부심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자, 이 환절기 정말로 일교차가 큰 이 환절기 가운데에 건강 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가운데 기관지 건강 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기관지가 상하면 나처럼 이런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각각의 좋은 소리로 만들어 하나의 하모니를 만드실 지휘자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주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저녁 띄워드리고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아직 안 남기신 분은 얼른 얼른 남기시고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곧 돌아올게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 이 말의 의미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죠.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미완성의 미래죠.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미래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해 절망하지 마십시오. 문을 닫지 마십시오.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미래를 막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미래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말의 깊은 뜻. 여러분 뭘까요? 예전에는요 사진을 사진기를 가지고 찰칵하고 찍었죠. 그런데 그 사진기 안에 필름이 들어있죠. 그러면 필름이 들어있다면 찍은 대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진기라고 해도 필름이 없으면 찰칵 소리만 낼 뿐 어떤 한 장도 현상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플래시를 터뜨리고 찍은 사진이 그대로 인화지에 현상되는 것, 그렇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 땅 문서, 건물 문서 등 등록된 문서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땅을 매입했다고 그 수십만 평이나 되는 땅이나 높은 건물을 짊어지고 다니지는 않죠. 그 작은 가벼운 문서 하나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문서만 있으면 그 땅과 그 건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면 보증수표라는 걸 발행해줘요. 번거롭게 현금 1억을 사과 괴짜에다 넣어서 라면 상자에 넣어서

0: 끙끙대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우리는 단지 1억이라고 쓰인 보증수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은 다 가진 사람이죠. 미래도 그 믿음의 소유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집은 망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자식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막연한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할 생각은 어떤 일을 만나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계속 나아가면 그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달걀을 들고 병아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보아야 하고 듣지 않았지만 들어야 하는 것, 느끼지 않았지만 느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대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으며 증거해 본 적도 없는 그것.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망원경과 현미경을 사용하듯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못 보는 것을 보며 안 들린 것을 듣고 미래의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 수 없는 거죠. 바꿀 수 없습니다. 본 사람들이고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안 보이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좀 심하면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이해하지 못해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와도 어떤 손해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를 가르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악이 최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픔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보고 들은 사람의 확신, 그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13-4268, 313국의 42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산성 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3: 저는 23살 10월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신다. 그 확신 하나 붙들고 저는 그때부터 4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피곤한 날에도 거리로 나가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 없는 무시와 거절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적도 있었고 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도 현장에서 부딪히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입을 열면 있고 입을 열지 않으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옥상으로 올라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상처 투성이로 살아가는 영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준비된 영혼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0: 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인생이 바뀌는 은혜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산성침례교회 방영규 목사님이었습니다.
2: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두게 하셔서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소서. 학업과 직장, 가정 등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적 자리로 여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심각한 취업난과 불투명한 진로로 인해 불안해하는 청년 대학생들을 붙들어 주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님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스펙을 넘어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입시 경쟁의 압박과 스마트폰 중독의 유혹 속에 있는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유해한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도박과 마약, 음란물 등 치명적인 중독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학교 안의 폭력과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다음 세대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소서. 17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홈스쿨링 자녀들을 학습권과 교육의 연속성을 지켜주시고 제도적 갈등과 규제 속에 아이들이 혼란을 겪거나 배움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보장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9월 21일 월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 격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호시번 장문백어 샵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욱님 그리고 하창수 장주영, 김은예 로즈씨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분도 역시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아, 정작 특별하게, 내가 얼마나 특별하게 웃으나 한번 다 해봐봐. 특별하게 웃을 거니까. 성복영 씨, 진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잘 보라고 했죠. 예. 자, 잘 여러분들께서,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월요일 코너 행복백화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까지 기다려보면서 2부에 여러분들의 문자 입장 이 찬양과 함께 받아봅니다. 류하나가 찬양해요. 보혈 찬송 메들리.

0: 자, 뿜뿜 라디오 2부 이제 또 계속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백화점 이제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예, 우리 행복백화점의 우리 오픈송이, 예, 오픈송이 갑자기 지워지는 상태가 발생을 해서, 예, 제가 찾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뭐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행복백화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차분하게 시작하기도 처음이네. 자, 한 분 한 분 인사 남겨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1: 행복, 백화, 점점점!
0: 어서 오십시오.
1: 이 특집에 이래도 됩니까? 예. 이거 우리가 이거. 아, 오늘 음악 없는 행복 백화점으로 예, 문을 예. 엽니다.
0: 아, 또 이런 경우가 예. 있네요.
1: 아, 괜찮아요. 뭐 또 이런 날도 있고, 예. 저런 날도 있고. 괜찮습니다. 행복백화점 문 열러온 남자 점장 서창아 인사드립니다.
2: 네, 내나 그 남자 부점장 김대성 함께 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예. 오늘 또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네. 예,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1: 이번 주 중에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고향을 찾아 또 우리 가족을 찾아 떠나는 우리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추석 명절.
0: 그렇습니다.
1: 한가위라고 그러죠?
0: 그렇습니다. 한가위. 예,
1: 굉장히 한가한 주간인데.
0: 한가위만 같으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한가위만 같으면 큰일 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1: 그렇죠.
0: 예, 업종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위를 맞아서 우리 정말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네. 그런 놀라운 시간, 따뜻한 시간,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함께 또 달려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지난주에 또 대단한 나눔들이 벌써부터 좀 뭐 줄을 잇지 않았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우리 또 하창수님께서 보내주신 라면,
1: 라면.
0: 예, 라면이 열 박스가 예. 예, 도착을
1: 대기를 하고 있고요.
0: 예, 해 있고요. 저희 예. 방송사로 지금 도착을 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고
1: 네.
0: 그리고 지난주에 또 쌀도 예 많이들 나눠주셨고요.
1: 네네네. 쌀이 좀 나왔죠.
0: 예, 쌀도 나왔고 또 요소수 예, 열 박스가 예, 지금 10박스. 도착을 해 있고
1: 예, 예, 예.
0: 저희 지금 로비에 예.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1: 아니 오늘 방송국에 도착하니까
0: 예, 예, 예.
1: 방송국 입구를 예. 요소수가 막고 있더라고.
0: 요소수가 지금 뭐 꼭 쌓여 예. 있습니다.
1: 그래서
0: 꼭 예. 배달 가려고 이제 네네. 실어놨고요.
1: 네네네.
0: 그리고 저희 참기름이 지금 무려 100병이 예, 100병이 도착을 했습니다.
1: 네.
0: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물건들 한번 받을 분들을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1: 네, 네.
0: 그래서 신청

0: 평을 해주시되 저희가 그 선정을 할 겁니다.
1: 그렇죠.
0: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남겨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량을 한정이 되어 있고
1: 네.
0: 그래서 그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조금 이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선정되신 분들께는
1: 네.
0: 별도의 문자가 갈 겁니다.
1: 그렇죠.
0: 예, 이 선정이 되셨다라고 어떻게 수령하면 되는지 그 방법까지도
1: 예.
0: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1: 예.
0: 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이
1: 네.
0: 지금 순서가 지금 순서가 지금 아니, 시작대로 이렇게. 안 돼가지고
1: 뭐 밑에 깔리는 음악도 없고 예,
0: 두 분이
1: 뭔가 좀 뭔가 흥분이 좀 돼야 되는데
0: 예, 두 분이 지금 멘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1: 아니
0: 예.
1: 뭔가 얘기를 하는 중에
0: 예, 예.
1: 뭔가 이렇게 음악이 좀 깔려야 이게 좀 이렇게 심장박동이 좀 업이 되면서
0: 예, 예, 예, 예.
1: 가야 되는데
0: 예, 그렇습니다.
1: 우리 저 부점장이 지금 살짝
2: 시작한 거 맞죠?
0: 아 시작하는 예. 거 맞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 예. 공식적인 시즌 여러분들도 기다리실 테니까
1: 문을 열어요.
0: 그럼 오픈송으로 한번 시작을 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픈송은 나오는
0: 예.
1: 거죠?
0: 예, 오픈송은 예. 나옵니다.
1: 자 추석 특집 행복백화점 문을 엽니다. 열어 열어.

0: 다 올려요.
1: 자, 행복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행복백화점 라디오 물품나눔 라디오 아나바다 행복백화점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되죠?
0: 샵 0981 우물정 0981로 50원의 입장료 들고
2: 열이 와요.
3: 열이 와요. 저리 말고
2: 열이 와요.
1: 네, 이쪽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이 쏟아집니다. 자, 언제든지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그것도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방송되는 것 중에 아, 이거 필요합니다. 저 좀 꼭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고 저 이 물품 꼭 나누고 싶습니다. 기증하고 싶습니다 하는 물건들도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자, 그리고요. 네. 오늘 이제 참기름이 100병이고 또 우리 요소수가 10통 라면이 10박스인데 네. 요거를 지난주에도 조금 신청을 받았지만 오늘 참기름 신청을 받을 때 우리 개척 미래자립교회들 좀 보내주시고요. 또 예, 예. 개인도 보내주시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선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그 고소한 사연을 조금 받겠습니다. 예. 왜 이 참기름이 필요한지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쓸 건지 어떤 용도로 전도하는데 뭐 비빔밥을 만들어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 아니면 우리 교회 이번 추석에 이걸로 그냥 맛있는 향기를 풍겨서 맛있는 뭐 참기름 들어가는 요리 있잖아요. 그런 걸 해먹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전도에 좀 쓰겠다 이런 사연들이 좀 오면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고소한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사용되는 것도 여러분들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선정을 하겠다 했더니 예, 이병욱 씨께서 선정적인 방송이라고
0: 저희가 고소하겠습니다.
1: 예, 저희가 굉장히 선정하는 방송이죠. 예, 선정적인 방송.
3: 이름 바꾸죠. 선택방송으로.
1: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라면과 참기름 뭐 이런 것들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고정청수부터 살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추석 특집이지만 고정청수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겠습니다. 기종 1 재능기부 피아노 조율 이성우 장로님의 피아노 조율이 기다리고 있고요. 기종 2
0: 김병찬 집사님의 피아노 조율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3: 기종 3 104 찬송 성경 복음성경 PPT 파일 우리 정식 형제가 기증합니다. 기증 포.
0: 추석 때도 성경이 읽어진다고. 이야.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신약 전체 오디오 파일 보내드립니다.
3: 기증 오. 369호님께서 낡은 성경책 천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옷 입혀 드립니다. 기증 6.
0: 6588님께서 이번에는 성경책 가죽 옷으로 입혀 드립니다. 매주 한 분씩 입혀 드립니다.
3: 기증 7.

0: 이래? 이래 이래? 어디로? 아 몇 개고?
1: 2km
0: 어디로?
1: 저쪽으로 개천교회 미자리교회
0: 내나그 주나?
1: 내나그 교회 말고
0: 아니 오늘 저 건디가 옆에서 이래 이래 이걸 해야 되는데
2: 예.
0: 여기 오늘 안 들어오네.
2: 오늘 하면 사고 날 것 같아가지고 예, 한번 제가 참았습니다.
0: 아
2: 예.
0: 그렇군요. 개정파일
1: 믿음의 기업 조아 세이프티에서 매주 안전화를 한 컬레 드립니다.
0: 기정 9 히스앤드 그의 손에서 시골 개척교회 무상 수리해드리는데 전체 무상은 아니고요. 교회가 원하는 곳은 유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순간 기정 10
1: 우리 효성씨께서 매월 1회 주유권 5만원을 쏩니다.
0: 쏩니다. 기정 11 거제 행복한 교회 김재명 목사님께서 교회 전기 누전 등교체를 무상으로 해드리고요. 여기도 교회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유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정 12
1: 0135님께서 영어 놀이 인형극을 창원 진해 김해 전 지역으로 갑니다.
0: 갑니다.
1: 신청해주세요.
0: 기정 13 요번에 샌드위치 가게에서 상품권 매주 만원짜리 두 장을 쏴드립니다.
2: 네, 여기까지 고정충수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추석 특집으로 네. 여러분들께서 기증을 마구마구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 추석 특집에는 어떤 물건이 좀 기증이 되면 좋을까요? 우리 부점장님. 아,
1: 전을 구울 수 있는 또 후라이팬이라.
0: 아, 후라이팬 같은 거. 후라이팬. 너무 크지 않나요?
2: 예.
1: 아, 그런가요?
0: 전을 예. 보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2: 밀가루나 아,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예, 부승가루 아, 이런 것들. 예.
0: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복백화점 너무 큰 거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2: 예.
0: 오늘 정말 사소한 걸로,
2: 사소한 걸로
0: 여러분 이 추석에 이웃과 함께 우리 또 정말 소외되고 또 이렇게 추석이 오면 명절이 되면 왠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난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한번 기다려보면서 기증 10 사
2: 오늘의 첫 번째 기증이 되겠습니다.
0: 이게 뭡니까?
2: 자 우리 0446님께서 예, 기증해 예. 주신 건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0: 네.
2: 전자 피아노.
0: 예.
2: 일렉, 아니 일렉 피아노.
0: 아 이걸
2: 일렉 피아노가 예. 실 사용이 5회도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이 되지 않아요.
1: 중반에 기름도 안 지워졌다는.
2: 예, 우리 yeah. 딸들이 피아노 배우면서 집에서 친 적이 다섯 번도 되지 않는 완전 새것 같은 전자 피아노를 네. 개척교회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 그래요. 헤드셋 두 개까지 의자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기증해 주신 분의 아이구야 화이트
2: 야, 진짜,
0: 컬러
2: 진짜 새거네요.
0: 새거네요. 아, 이게 이제 그 신디하고는 좀 다른 게 전자피아노로
1: 네, 전자피아노.
0: 집에서 이렇게 이제 층간 소음을 예. 막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헤드셋을 끼고 치면은 위아래 집에 부담이 안 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소리가 안 나니까 참 좋은 새거 완전 새거
2: 예.
0: 하얀 색깔입니다. 요거를 개척교회에 기증을 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요거는 차를 조금 그 치를 수 있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0: 기증이. 그 예. 개척교회니까 아마 봉고차 가지고 가셔서 디어자 하나 접고 실으면 될 거예요.
2: 자, 이분이 계신 곳이 김해 어반동이라고 합니다.
1: 어반동 아이언.
2: 예, 참고하셔서
0: 네. 네, 네, 네.
2: 혹시나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교회에서는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0: 예,
2: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연결된 교회랑 이제 나중에 연락을 해보고
2: 예.
0: 혹시 우리가 뭐 실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면 청대
1: 가나요?
0: 안 갈래?
2: 가야지, 가야지.
0: 예,
2: 장대
0: 제가 저기 뭐 이번 주 중에 연휴가 있으니까 잠깐 시간 내어서라도 저희가 어방동 쪽이면 또 뭐 한번 실어 드리는 수밖에 없죠.
2: 예.
0: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그렇다면 예. 이제 또 필요한 개척 교회들에서 좀 연락을
0: 예.
2: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런닝 머신도 했는데 뭐 그래.
1: 야,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2: 그거에 비하면 뭐 전자 피아노.
1: 저는
2: 뭐
1: 한 손으로 들고 가요.
0: 전자 피아노는 일도 아닙니다. 이거.
1: 어깨 살짝 메고 가면 예. 그 정도는.
0: 우리가 저 런닝 머신만 생각하면
1: 러닝머신 뭐.
2: 제가 레벨업이 많이 됐어요.
0: 아, 될 게 예. 없어요.
1: 저희 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0: 장대 이삿짐 센터. 자, 여러분 추석 특집이니까 우리 저 이웃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기증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거 많을 거예요.
2: 예.
0: 필요한 것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오늘 특별히 참기름 100병, 요소수 10통, 라면 10박스가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0: 있으니까 고소한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네. 아, 우리 부점장님 오늘 예. 참 몇 층까지 갈 건지 안 물어봤는데 그래요. 손 올렸어요.
2: 추석이 며칠인가요?
1: 예, 추석이 25일이죠.
0: 25일이에요?
1: 예, 예, 예. 아. 당일에.
0: 자, 계정 15.
1: 15.
0: 부점장님.
2: 추석에는 우리가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2: 늘어나는 살. 그 살을 위해서
1: 예.
2: 거꾸로 뒤집어서 매달려 있는 박쥐놀이 거꾸리를
1: 거꾸리
2: 완전 거의 새거.
1: 예, 새거.
2: 실사용
0: 이래
2: 거의 안 한 거. 빨래만 늘어놨던 거.
1: 어.
2: 거꾸리를 하나 보내드립니다.
0: 본인이 거꾸리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2: 아, 앞차요, 앞차.
1: 그게 예, 그게 이제 그. 농내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0: 아, 예, 그래요?
1: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압이 차기 때문에.
0: 아, 그렇구나.
2: 그거는 주의하셔야 피가 쏠려가지고.
0: 네네네.
1: 예.
0: 아, 이거는 저 집에서 해도 되는 거죠?
2: 집에 완전 좋죠.
0: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명절에 찐 살을 뺄 수 있는 운동기구 거꾸리 칠사용 없는 거.
1: 이 시원해요.
0: 야.
1: 혈액순환도 쫙 한번 되고.
0: 그렇죠.
2: 예. 중량을 근데 팔에 힘이 없는 분들은 예. 조금 위험합니다.
0: 이거 팔을 자꾸
2: 압이 오르는데 못 당기면 안 올라와요.
1: 아, 수동이군요.
2: 수동이죠.
1: 아, 수동이군요. 아, 수동, 예. 누가 돌려줘야 됩니다. 예.
0: 안 돌려줄 수 있지만 그대로
1: 예.
0: 가는 거예요.
1: 예, 예.
2: 매달려서 평생 매달려 있을 수도 있다.
0: 자, 여러분 일단
1: 평생 매달려 있을 수 있다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추석에
0: 그럼 안 돼. 추석은 행복해야 돼.
1: 예.
0: 자, 어쨌든 우리 부점장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거꾸리 운동기구 새거 실사용 없는 걸로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
1: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0: 네.
1: 그 헬스장 이나 이런 데 가면
0: 네네네.
1: 이게 인기예요.
0: 아~
1: 예, 인기 제품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줄을 서서 이제 거꾸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을 때는
0: 네.
1: 누가 매달려 있는데
0: 네.
1: 앞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는 그런 경우였어요.
2: 그게 보는 시야가 참 민망하고.
1: 예,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눈 마주쳐 보셨어요?
0: 그래요? 네.
1: 날 기다리는 사람과 눈 마주치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거.
0: 나를 위해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1: 예,
0: 그 눈빛.
1: 예, 언제 내 언제 올라오나 얘가 이러고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혼자서 하시면 아주 좋죠. 예.
0: 네.
1: 그 제품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요거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좋아요. 뭐 시간도 좀 있을까요?
2: 뭐 한 1분 정도씩은 매달려 있다가
0: 1분 정도
2: 다시 또 올라와서 호흡 한번 하시고
1: 예,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0: 네네.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기정 16.
1: 기정 16.
0: 자, 우리 김해 청년 배달부 맞죠?
1: 맞습니다.
0: 권용건 예. 우리 집사님이 미자립 교회에 과자 40봉을 기부합니다. 가지럼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 예.
0: 네, 그래요. 과자 40봉. 집사님, 과자 종류가 어떤 건지 혹시 우리가 골라도 되나요?
1: 야, 40봉지면은 뭐
0: 한 박스에 다 담을 수 있나요?
1: 한 박스에는 안 됩니다.
0: 안 돼요.
1: 예, 한 박스에 안 돼요.
0: 아, 미자립 교회 과자 우리 대성 전사님 요즘 뭐 미자립교회 이런 데 봉사하고 계시잖아요. 과자 40개면은 한 주에 끝나죠.
2: 그 아이들은 진짜 이 먹는 게 완전 열과 성을 다해서 먹는
1: 맞습니다. 40개면 금방 네,
0: 끝나겠다. 예. 한 주 간식으로는 딱 맞겠다.
2: 예, 예.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전달해달라고 해서 라면과 과자를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 다음 가니까 없더라고요. 거의 완전 파티입니다.
1: 그럼요, 그럼요.
2: 아이들이 정말 잘
1: 다 펼쳐놓고 먹습니다.
0: 예. 그래. 그럼 아이들에게는 뭐 이만한 또 간식이 없으니까.
2: 그렇죠.
0: 자, 미래 자립 교회들의 기쁨을 전달할 과자 40봉 우리 청년 배달부 우리 권영건 집사님이 추석 특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기정 16층에 올라와 있고요. 어떻게 지금 참기름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1: 참기름 신청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어서 들어오세요. 예. 자, 우리 이쯤에서 부점장님
2: 네.
0: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참기름 요소수 라면 지금 과자 다 들어왔는데 어디로?
2: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함께 불러봅니다. 시작.
0: 열이 보내 짠짠
2: 절이 말고 제발 여기로 보내주세요.
1: 예.
2: 요소수 기다리고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요소수
1: 예. 자, 필요물품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서 필요물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자, 개척교회의 성경책 10권이 필요합니다.
0: 지난주에 올라왔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는데
1: 예.
0: 자, 개척교회의 성경책 10권이 필요하다는 거는 이제 새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뭉하니 이렇게 앉아있으면 참 민망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성경 한 권 살짝 갖다

0: 놓으면서 요거 보세요 이러면서 주부랑 갖다 주면 참 좋아하거든요. 아. 예, 그래요. 자, 제가 또 많은 캐치교회를 다녀보니까 성경책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예. 교회도 있는데 10권 정도면은 충분히 또 개척교회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어디에 선물할 때가 있나 없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개척교회 성경책 선물하세요.
1: 고민 고민하지 마.
2: 네, 네 고민 고민하지 말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긴장하시면.
2: 자 그리고 네? 이분께서도 야. 지금 태블릿 PC가
0: 예. 지난주에 그 올린 사연인데 그죠?
2: 예예예 예, 예.
1: 돌아가셨구나.
0: 그때 예. 이미 이분은 벌써 가셨어요.
2: 전도하는 예. 곳에 꼭 필요하다라고 예. 남겨주시면서 태블릿 PC
0: 태블릿 PC가
2: 안 쓰는 태블릿 PC가 있으신 분들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고
0: 보내주셨습니다. 자 태블릿 PC도 필요하고 성경책도 필요하고 지금 필요한 것들도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순간 또 많은 분들이 듣고 또 응답을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1: 자 필요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0: 예 올라왔네요. 네. 필요물품
1: 찬양 악보를 놓는 보면대 세 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올려주셨습니다.
2: 보면대 세 개.
0: 보면대 예. 예. 여기에 악보를 놓고 보면대
1: 그냥 보면대 네, 바라봐 바라봐 보면대
2: 깊은 깨달음을 얻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대군요.
0: 그렇죠. 예. 안 보면 안 되거든.
2: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보면
1: 우리는 주님만 예. 바라보면 돼. 네.
2: 아 그렇군요. 아. 자, 또 한 분께서는
0: 예.
2: 사람을 구합니다. 예, 사람을
1: 사람을 잃어버리셨나요?
2: 예, 사람을 구하시는데. 어르신들을 이렇게 케어하시는 그런 기관이신 것 같아요.
0: 네네.
2: 아~ 어르신들을 마음을 다해서 수업해 주실 파견 강사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0: 지역이 어딘지.
1: 지역이 어디신지. 네,
2: 지역이
1: 보고.
2: 어딘지. 그리고 과목은 어떤 건지도 네. 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 우리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가볼 수 있는.
0: 부점장이 그 우리 건강 레크레이션 이런 거 잘 하시고.
2: 아, 건네, 건네.
0: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어르신 그 노래교실 노래. 이런 것들 조금 했는데
2: 예.
0: 우리 부점장이 한 20년 했고 제가 한 30년 했으니까
2: 예.
0: 얼마 안 했죠.
1: 그래서 이제 환갑이죠. 예.
0: 뭐 경력은 짧
2: 그래요.
0: 예, 오라 하면
2: 여기 또 이렇게 여기에 전문가들이 계신 거 어떻게 아시고 예, 강사님들이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0: 저희가 또 뭐 어르신 전문입니다. 예.
2: 아무래도 이분은 알고 지금 찍으신 게 아닌가 지금 두 분을
0: 2987 네.
1: 예. 번호가 나시고요.
0: 그래요. 혹시 우리가 한번 다녀온댄가.
2: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어디 지역이신지 예.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필요 그리고 기증 올라오면 좋겠고요. 예. 오늘 기증, 추석 특집인데
2: 기증이 잘 안 올라오네요.
0: 이상하네요. 오늘 추석 예. 특집인데 16층에서
1: 제가 갑니다.
0: 예. 예. 과자 40봉 지금 펼쳐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 오늘 아마 그 앞에 참기름하고 이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시선이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거고 자 오늘 여러분들의 기증이 또 필요합니다.
2: 그렇습니다.
0: 부장님
1: 태블릿 PC라는 게
0: 예, 예.
1: 우리 탭을 말하는 거죠.
2: 패드, 그렇죠. 패드,
1: 패드.
0: 네. 네. 예, 예. 있어요?
1: 아니 PC라길래 PC를 찾아야 되나 해서
2: 아.
1: 한번 어떤 종류인지 한번
0: 태블릿 오. 태블릿 예. 요즘
1: 아유
2: 맞아. 아, 손을 이분이 번쩍 드시는데.
0: 자, 이제 손 들었어요.
2: 예. 자, 부점장님,
0: 기증 태그 실패하면서 바로 손 들었어요.
2: 17층을 올라가나요?
0: 기증 17!
1: 네,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예. 나오면서, 아, 이걸 정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0: 태블릿입니까?
1: 태블릿 PC를 제가 플로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야, 아니, 태블릿 PC를.
0: 그, 지금 지난주 들고 왔던 그거예요?
1: 지난주 제가 뭘, 아. 그거는 아니고요.
0: 예.
2: 그 본인 쓰시는 종류. 거고. 예. 예. 다른
0: 하나 더 있어요.
1: 다른 종류가 제가 예. 플로잉을 받은 게 있어 가지고.
0: 아, 그래요. 아, 네.
1: 그거를
0: 좋다.
1: 필요한 곳에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드디어 예. 두드리는 문에게 문이 열리네요.
0: 예, 예.
2: 예 우리 부터기리.
0: 전도용으로 필요하다고 태블릿 필요합니다라고 올리신 분 드디어 우리 부점장이 태블릿 PC를 흘려 보냅니다.
2: 네.
0: 아유, 우리 부점장님 오늘 뭐 거꾸리에다가 태블릿 PC에다가
1: 예. 특집 아닙니까?
2: 그래 특집입니다. 아, 특집.
0: 우리
1: 이야
0: 기증 기증 18.
1: 김해 우리 청년 배달부 40봉은 작다 이런 얘기를 들었더니 20봉 40봉지 받고 20봉지 더
0: 추가
2: 예 추가합니다. 이야, 다급하셨어요. 예, 예.
0: 총 60봉으로
2: 40봉이면 넉넉할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끝난다 그러니까 예, 예 20봉을 더 추가해 주시는
1: 딱 저녁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2: 예,
0: 다 담이길라고.

0: 예. 권정권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 우리 또 우리 권정권 집사님이 또 추석 특집에
2: 맞습니다.
1: 또 이렇게 마음을 실어 주셔서 예. 또 개척교회에 과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0: 아, 또 올라옵니다.
1: 자, 개정 19. 자, 히스앤드 버스킹 사용하려고 보면대 산대 새거 세개 딱 남았습니다 하면서 개정합니다.
3: 이야. 감사합니다.
1: 지난주에 우리 히스앤드가 밀양에서 1회 찬양 버스킹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악기를 차려놓고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찬양으로 딱 시작했는데 아니 세상에 목사님 메시지 전하고 다음 곡 한 곡 하고 나서 바로 주변 민원에 그만 수돕이 됐어요.
2: 그래가지고 원래 선한 걸 하려면은
1: 아, 이 그 공간이 그 왜 그 뭐 뭐 뭐라 그래요 시청에서 오셔가지고
0: 예.
1: 특정 종교는 뭐 안 된다 막 이런 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왜 허락을 해주셨나요 막 이래가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몰랐다 이렇게 뭐 찬양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0: 그렇군요.
1: 그래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너무 성공적으로 잘했거든요. 정말 수고하셨는데 우리 히스앤드가 지금 교회 수리 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영을 살리기야 복음 전파에도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보면대 세계를 아, 개척교회 아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냥 흘려 보냅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정 20.
3: 김해 우리 이에리님께서 찜질방 탈의실 옷장 기증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옷장을 봤어요.
0: 예.
3: 봤는데, 완전 새 거예요.
1: 아니 이거 왜 그 목욕탕 들어가면
0: 예,
1: 개인 그 옷 넣을 수 있는
3: 락커룸에
1: 있는
0: 수영장 달려 목욕탕 있고. 락카. 예.
3: 아 이게 다 들고 가기 쉽게 또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1: 예.
0: 여기 뭐 개인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혹시나 뭐 이런 사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1: 예.
0: 뭐 하시는 분들께서는 챙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아. 예.
0: 새 거네요 진짜.
3: 맞아요. 예. 집에 현관에다가
0: 여기 광다는 거 봐 이거.
1: 예. 아니. 그 개척교회는 요런 거 조금 큰 거를 가져가서 승가대 가운 같은 거 있잖아요.
0: 예.
1: 아니면 안내복 같은 거 좀 걸어놔도 되지 않나요?
3: 개척교회는 그죠? 저걸 놔둘 공간이 없어요.
1: 아니
0: 아, 그렇군요.
1: 그러나 네. 아니 저 왜 저
0: 밖에 두면 되지.
1: 그래 뭐 입구에 이 정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거 저 크지 않아요. 좀 딱 되니까.
0: 예.
1: 예. 본인 개척교회를 자꾸 얘기하는
0: 자 어찌됐든
3: 저희는 너무 작아서
0: 예, 찜질방 탈의실 옷장 기법이에요. 처음 예. 받는 기분 것 같아요.
3: 네, 예. 화이트 아주 색깔도 이쁘. 열쇠는 예. 붉은 레드 열정적인
0: 디테일을
3: 피한 빵
0: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시네.
1: 다 보셨네.
0: 예.
1: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교회도 쓰면 되겠다는 느낌이 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사물함으로 좀 써도 되면 거기에 그 물품도 좀 넣어놓고 그죠?
0: 예, 그래서 4에서 15번까지 있다고 합니다.
1: 아,
0: 예,
1: 그래요? 예.
0: 4에서 15번까지
3: 예, 1, 2, 3번은 나갔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1, 2, 3번은 나갔고
1: 아, 그래요. 자 요거 우리 예리님께서 지금 찜질방 정리하시면서 깨끗한 탈의실 옷장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20층까지 왔는데
0: 네.
1: 오늘 시간 흘러가는 걸 제가 잠시 봤는데 현재 40분 지나고 있네요. 그러면 뭐 우리 오늘 어택은 언제쯤 할까요?
0: 추석 어택 들어가야 되나 이거?
1: 뭐 좀 예. 지금부터
3: 추택.
1: 추택
0: 추택 공사예요. 자 추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몇 분이에요?
0: 추석 어택 10분 어택으로
1: 10분 어택
0: 10분 어택 들어갑니다. 예. 10분 어택 10분 어택
1: 자, 추석 특집 10분 어택 예. 여러분들의
0: 사랑을 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3: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명절이기 때문에 아마 집에 참치 뭐 햄 이런 선물 세트들이 많이 남아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샴푸 뭐 등등 그런 내가 쓰지 않는 물품
0: 예.
3: 하지만 다른 이웃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0: 예.
3: 지금 빨리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0: 그 뭐 그 저기 햄 이런 세트들 많이 이제
3: 맞아요.
0: 주고 받잖아요. 근데 그 분들 중에 나 이거 처치 곤란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그렇죠.
0: 그럴 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정말 좋은데 흘려보내죠. 예, 저희
1: 흘려보내면. 자 명절이 되면 또 뭐 선물 주고 받고 많이 하잖아요.
0: 그죠? 네.
1: 이번 주는 또 이제 그 지난주부터 아마 조금 이렇게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너무 이렇게 쟁여놓지 마시고 또 이렇게 흘려보내면 흘려보내고 난 그 빈 공간은 또 채워진다.
2: 맞습니다.
1: 이게 우리 또 삶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아서 다 내 거야 뭐 곳간 채우지 마시고 예, 그 곳간을 비워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없습니까? 뭐

0: 선물세트도 요즘 주고받지 않나요? 예. 너무 메말라가나요?
1: 아직은 없고요.
0: 없어요.
1: 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예, 오늘 기증으로 들어온 물품 정리. 먼저 지난주부터 같이 했던 우리 참기름 100병 들어와 있고요. 요소수 10통, 라면 10박스에 이어서 오늘 전자피아노 화이트 컬러 새거 들어와 있고요. 우리 부점장님 거꾸리 새거 들어와 있고요. 과자 60봉 우리 권영근 집사님이 보내주셨고, 또 태블릿 PC에 아까 원하는 전도용으로 태블릿 PC 나와 있고요. 히스핸드에서 보면대 3개 이것도 필요한 곳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보내드리고, 우리 예리님께서 찜질방 탈의실에 옷장 이것도 거의 새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필요한 거 개척교회 성경책 10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섬겨주실, 마음을 다해 섬겨주실 파견 강사님 필요합니다. 라는 우리 필요 물품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까지. 예.
1: 자, 이분께서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예. 시니어 맞춤 프로그램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감 인지 교구, 음악, 미술, 게임 과목입니다. 아하. 라고 하시면서 창원 전 지역 파견 가능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0: 네. 아, 이분들이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2: 보내는 기간인 것 같아요.
0: 아, 이분들이 사람이 필요해서 오라는 게 아니고?
2: 아니요. 위에는 이제 사람을.
1: 아니, 같은 분입니다.
2: 아, 같은 분이구나. 예, 예.
0: 네네네. 아,
1: 예. 어쨌든 사람이 필요하다.
0: 아, 그래요? 예. 네네. 강사 필요하군요.
2: 예.
0: 아,
2: 네네. 저는 알겠습니다. 비싸요.
0: 부점장이 요 과목이거든요. 오감, 요 인지교육, 예, 그다음에 예. 마술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럼요.
0: 비누방울 퐁당 이런 거 다 하기 때문에
1: 저희 부점장님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네. 그 웬만한 칭찬 가지고는 안 되고 그렇죠. 큰 칭찬 필요하거든요.
2: 시급 1,000원입니다.
1: 예, 큰 칭찬이 그러니까 예.
2: 더 이상은 협의가 안 됩니다.
1: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0: 네.
2: 자, 기증이 20층에서 막혀 있네요.
0: 예. 아, 어택 들어가자마자 지금 또 안 풀리니까. 오늘 부점장님 네, 아침에 나올 때 좀 집을 정리를 하고 오셨나봐요. 기증 21.
2: 올해가 마지막 추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0: 왜요?
2: 다 기증하고 떠나려고요.
0: 어허, 예. 이 무슨 갑자기?
2: 자, 예. 기증 21. 자, 우리 추석 좀 새 단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0: 에.
2: 제가 통돌이 세탁기.
0: 어?
2: 통돌이 세탁기.
1: 아.
2: 새거.
0: 뭐?
2: 거의 새거.
0: 네.
2: 네, 실사용 몇 번 안 한 거.
0: 예, 예.
2: 완전 아담합니다. 이쁘고.
0: 몇 킬로짜리?
1: 몇 킬로그램짜리죠?
2: 어제 제가 들리던데 그게 몇 킬로지?
0: 어? 들리면은.
2: 한, 아니, 높이는 한 1. 몇 메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 예. 아니, 본인이 드시는 거 말고.
2: 걔 무게를 모르겠네.
0: 보통 세탁기만 해요?
2: 보통 세탁기보다 조금 작습니다.
1: 조금 작다.
0: 아, 그러면 조금 작은 거 한 예. 6kg나 정도. 9kg가 조금 일반 세탁기 크기니까 예, 조금 작다.
1: 그래도 뭐 1인이 쓰시기에는
2: 1인이 쓰기에는 뭐 자기가 들어가서 돌아가도 됩니다.
0: 에이.
2: 아, 땡.
0: 사람 들어가면 안 돼.
1: 예.
0: 예. 자, 어쨌든 통돌이 세탁기 새거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예. 혼자 쓰기에는 딱 좋다는 요거 새거랍니다. 거의 예, 요거 기증합니다. 오, 우리
1: 자, 그리고 22층이 올라가네요.
0: 아, 이게 나오네요. 기증 22. 축복이 대디님이
1: 예.
0: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한 대 기증합니다. 근데 지난번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기증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면서 예, 곧 발송전이라고 지난번 연결된 거는 곧 발송전이라고 예, 부점장님이 웃고 있는데 예, 예. 아직도 발송이 안 되고 있는 예,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1: 그렇습니다.
0: 오늘 다 발송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 완충됐네요.
0: 예.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스마트폰도 무선으로 충전합니다. 다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자, 22층에서 지금 또 여러분들과 다음 층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1: 자, 남은 시간은 이제 5분가량이고요.
0: 5분을 남겨놓고 있는 수석 특집 행복 백화 점점점.
1: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현재 지금 참기름을 예,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라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요소수도 지금 찾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보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린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문자를 추후에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네. 선정이 안 되셨다라는 것으로 예,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0: 자, 요소수가 열통이 들었는데 요소수가 뭡니까? 이렇게 또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오는 디젤 차량들은 예. 이 요소수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0: 이제 이 매연을 희석시키는 작용을 해서 또 이제 매연을 조금 줄이면서 공해도 조금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하얀색 액체인데요. 일반 주유소나 어디에서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많은 때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한번 대란이 났었죠 옛날에.
1: 그렇죠.
0: 그래서 막 못 구해가지고 네, 날렸는데.
1: 그렇죠.
0: 자 이런 디젤 차량을 근데 옛날 디젤 차량은 없어요 이게. 근데 요즘 건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꼭 한 통씩 챙겨 놓으시면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순간 기증 23.
1: 23.
0: 우와 이게 이야. 나오네요.
2: 예. 3320님께서 이게... 연습용 첼로 기증합니다.
1: 첼로가 나옵니다. 첼로가.
0: 야. 야.
1: 와.
0: 이게 저 저음으로 많이 내려가야 돼요 첼로. 예. 그래서 예. 요거 지금
2: 건수 PD님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0: 우리가 좀 딴 소리를 냈나요?
1: 예. 그 이 소리로 오해하실까 봐 예, 제가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0: 예, 예. 예,
1: 연습용 첼로 기증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0: 아, 이 첼로는 정말 기증이 잘 안 나오는 품목이에요.
1: 네.
0: 바이올린은 가끔씩 이렇게 뭐 4분의 3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첼로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 어,
0: 그래서
1: 예.
0: 우리가 오늘 첼로가 나왔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악기에 조금 소홀했는데 오늘 또 악기의 계절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1: 아, 아까 우리가 또 이렇게 조금 급이 올라가네요.
0: 아, 올라가네. 아, 예.
1: 가을에는 역시 클래식이 또 잘 어울리지
0: 그렇죠.
1: 않겠습니까?
0: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1: 예.
0: 조금 더 큰 거 있잖아요. 왜?
1: 어.
0: 그 큰 첼로 그 할아버지 큰 거 예. 첼로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아
1: 저희가 아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너무 무지하게 우리가 부끄럽네. 예. 소개를 첼로 할아버지라고
2: 손에 땀이 나요.
0: 아 콘트라베이스는 예. 뭐 첼로 할아버지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기가 예.
1: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제일 저음을 맡고 있죠.
0: 그렇죠.
1: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0: 예.
1: 자 첼로 아, 할 말을 잃네요. 자 첼로 기증이 나왔고요.
0: 네.
1: 자 또 뭐 기증 물품이 있으신지. 추석 특집으로 사소한 거 저희 대환영입니다.
0: 네.
1: 사소한 거 대환영이에요.
0: 그래요.
1: 예, 소소한 거 많이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오늘 시작부터 이게 이제 전자피아노 급이 좀 다른 게 나오다 보니까
1: 아.
0: 오늘 조금 이제 시작이 좀 업이 됐어요, 그죠?
2: 거기다 보니까 이제 오케스트라 네. 느낌이에요. 네.
0: 첼로까지 지금
1: 그렇죠.
0: 나오는
1: 네.
0: 예 일이 벌어졌습니다.
1: 하프 이런 거는 보내지 마세요. 그 우리 브람스로 보니까
0: 네.
1: 하프 이런 거.
0: 그 하프는 사람이 네. 연주하는 악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2: 비파 네? 혹시 수금 다 보내도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0: 너무 큰 악기는 우리가 실어가기도 곤란하고.
1: 그 생각해보니까 그 하프를 그 저기. 그 아기 천사가 드는
2: 맞아.
1: 걸로 그림이 나오잖아요. 사과나
0: 예, 예, 예.
1: 이런 걸 보면
0: 예.
1: 되게 힘이 좋나 봐. 하프가 되게 크잖아요. 그걸 들고 막 연주하고.
0: 실제로 제가 공연장에서 하프 공연하는 걸 봤는데
1: 예, 엄청 크죠.
0: 아, 저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
1: 엄청 커요. 엄청 커.
0: 예, 제가 궁금할 정도로.
1: 예.
0: 예.
2: 그 천사는 엄청 웃으면서 들고 다녀요.
1: 그러니까.
0: 예. 천사잖아.
1: 기적이 하고 있지 않았네.
0: 그렇지.
1: 아닌가? 아닌가?
0: 천사잖아.
2: 하기 땡.
1: 죄송합니다.
0: 기정이 안 나오니까 우리 예. 지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1: 예. 저희가 추후에 이런 얘기는 저희 인터넷 방송으로
0: 그래요. 곧 우리 이제
1: 예. 지금은 공중파니까
0: 예.
1: 예. 저희가 조금 채통을 지키는 것으로
0: 영상으로 만나요. 이제
1: 예. 예.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이
0: 네.
1: 저희 창원 극동 방송이 영상 스튜디오가
0: 어우,
1: 예, 완공이 됐습니다.
0: 아,
1: 예.
0: 멋지던데요, 지금.
1: 저희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소개가 됐는데
0: 네네네.
1: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영상... 우리도 저기서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1: 영상 스튜디오가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0: 예, 예.
1: 저희 뭐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0: 네.
1: 뭐 또 라이브로 또 소소하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를 저때 가가지고
0: 예, 예.
1: 우리 못한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0: 네,
1: 그렇게
0: 그래요.
1: 함께 해 주시길 그런 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0: 네네.
1: 기증이 좀 있어서 빨리
0: 오늘요.
1: 소개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기증 24. 자 우리 광양의 우리 유건욱 목사님께서
1: 아우.
0: 오랜만에 또 문자를 주셨는데 275 사이즈 운동화 3개를 기장합니다 하면서 알토나 테너 색소폰도 저는 좀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275 사이즈 운동화 3개 들어왔고요. 기정 25 우리 청년 배달부
2: 청년 배달부 배달 안 하고 지금
1: 예.
2: 창원으로 배달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0: 예.
1: 아까 과자 60분
2: 이제 과자와 함께 아, 먹어라. 맞아, 음료수 맞아. 한 박스 예. 보내드립니다.
0: 과자만 먹으면 배가 안 부르니까 아, 음료를 이제
2: 물배 채우는 거예요. 예.
0: 불려서 이제 이틀로 넘어가려는.
1: 아, 예. 이게 과자에 또 음료가 따라가야죠.
0: 권영원님께서 그러면 과자에 음료까지. 예. 아, 요거 그냥 한 교회에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우리 음료 한 박스 몇 개 들었나요? 이게? 우리 있어? 과자는 60봉이니까
2: 12개 정도지 않을까요?
0: 뭐 용량에 따라서.
1: 아, 그래요? 예,
2: 큰 거는 네. 거의 예. 한 12개.
0: 예.
1: 그래요. 우리 권영훈 집사님 과자 60개니까 음료도 6개 60개인 줄 알고 예. 제가 예, 그렇게 알고 전달하겠습니다.
0: 자,
1: 미안해요.
0: 예. 이렇게 거의 그 매주 2탄으로 예. 제가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25층까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추석 특집 답게 뭐 풍성한 나눔이 네.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필요한 분들 11시까지 샵0981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1: 네.
0: 선정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문자 받으신 분들은 그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남겨주시죠. 두 분 추석 인사도 남겨주시죠.
1: 예, 예. 자, 이번 주 또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내셔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명절이 되면 좀 마음이 조금 외롭고 안타깝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한번 돌아봐 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걸 돌아보는 게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추석 잘 보내고 돌아오겠습니다. 점장사창 물러가고요.
2: 네, 우리가 고향을 가시는 분이나 가지 못하시는 분이나 외롭고 쓸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점장 김대성 함께 물러갑니다.
0: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뽐뽐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도 이렇게 소망의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꺼내려고 열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필요해서 열었는데 냉장고 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몇 걸음 가다가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걸 꺼내려고 했지. 별일 아닌데도 혼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 마음도 이럴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하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조금 지나면 걱정 하나가 생각나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침에 품었던 평안은 어디로 갔는지 어느새 마음이 복잡해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도 걱정이 많아질 때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걱정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조금씩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주 성서침례교회 김민영입니다. 오늘은 사천 임마누엘교회 송경민 목사님께서 우리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 네.
0: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 있죠, 목사님.
1: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0: 아멘.
1: 여기서 그가 믿은 바 하나님, 그는 물론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또 불가능한 상황이나 또 생명이 끊어진 절망 속에서도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고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불러내어서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원래 우리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단어가.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창조했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발명했다고 하거든요.
0: 네, 그렇죠.
1: 왜 발명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발명이라고 하죠.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세상의 이치나 뭐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었을 때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발명과 발명 이게 사람이 쓰실 수 있는 거지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걸 맞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의 생명이 죽은 것 같고 또 아내 사라가 태가가 다친 상황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진정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점 그렇게 바라고 믿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자체를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 후에 또 기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0: 아멘.
1: 오늘 말씀에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마치 현실인 것 같이 불러내어 성취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듯 오늘 이 방송 듣는 모든 청취자들께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 찾아뵙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소망의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십시오. 혹시 익명으로 소개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익명으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또 방송으로 기도 제목이 공개되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기도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신 후에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고요. 극동방송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 근심구름 찬양 듣고요, 소망의 기도 이어가겠습니다.

0: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마음 먹어도요, 걱정이 구름처럼 마음을 덮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심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는 것이겠죠. 오늘 찬송처럼요,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근심의 구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소망의 기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요. 여러분의 기도 사연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도 사연은요. 0692님의 사연인데요. 32살인 조카가 어제 뇌출혈이 발생하여 지금 병원에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주셨네요, 목사님.
1: 네. 제 누님도 뇌출혈 발생돼가지고 좀 치료 잘 받고 지금은 잘 회복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제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 지금 갑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주님.
1: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0: 아멘.
1: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

너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069이님 조카 어제 뇌출혈을 반성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위급한

0: 없나이다.
1: 아멘. 네, 부디 큰 후유증 없이 다시 주어진 일상에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가 함께 기도로 응원합니다. 네. 다음 기도 사연은요. 4420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경기도 성남에서 창원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진상철 형제입니다. 아유, 네. 성남에서 우리 극동방송, 창원 극동방송을 또 이렇게 애청해 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0: 예부로.
1: 네. 네, 그러시겠죠. 네. 제가 극동방송 직원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원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큰 힘을 얻으셨죠. 네, 큰 힘을 얻으셨을 거라 믿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무릎 연골이 80%가 다르셨고 20%만 지금 버티고 20%로 지금 버티고 계십니다. 수술을 고민 중에 있고 또 수술 자금을 위해 제가 들어놓았던 적금도 깨고 수술비에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그렇죠. 나이 든 분들 가장 네. 걱정되는 게 무릎이죠.
1: 그렇죠.
0: 예, 무릎이 다음에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는데
1: 네, 네.
0: 예,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 아, 주님.
0: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 아멘.
0: 이렇게 멀리서 경기도 하남, 성남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 무릎 연골이 80%가 달았고
1: 주님.
0: 지금 20% 정도로 버티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다고
1: 아멘.
0: 말씀을 합니다.
1: 아멘.
0: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4420님 어머니 무릎 연골이 하루빨리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또 수술 잘 받게 하셔서 곧 회복되어 듣고 끼며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어려움을 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921호님의 사연인데요. 9월 12일에 건축사 설계시험을 본 조카 김희수가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내년에 계획하는 결혼을 하여 믿음의 가정을 꾸리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주셨어요. 이미 9월 12일에 시험은 치렀고
0: 네.
1: 아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같이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921호님 9월 12일에 건축사 설계 시험을 이제 조카 김희수가 시험을 보고 이제 내년에 결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꼭 건축사 설계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1: 아멘.
0: 내년에 꼭 결혼하여 믿음의 교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시험 잘 합격해 하시고 내년에 결혼하여 귀한 믿음의 가정을 뿌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다음 사연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7087님의 사연입니다. 친정 엄마가 혈액암 골수암이 있는데 말기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집에 계시는데요. 복수가 계속 차서 드시는 것도 거의 없는데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거동이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0: 네.
1: 주님.

0: 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큰 지금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1: 그렇죠.
0: 지금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믿으셔야
1: 진정한 분이께서 예수님을 영접치 않은 마음입니다.
0: 네. 주님.
1: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아버지.
1: 우리 7087님 친정 엄마가 혈액 골수암 이제 말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지금 집에서 이렇게 계십니다.
0: 아버지.
1: 복수가 계속 차서 드시는 것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리가 단단하게 붓고 거동이 많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친정어머니가 꼭 예수님 믿고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후에 천국 가서 아버지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통의 강도를 조금 완화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또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다음 기도사연입니다. 9507님의 사연인데요. 저의 신랑이 요즘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입으로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뭐든지 다요. 신랑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연을 주셨어요. 우리 생애 주기에는 사춘기가 있고 또 갱년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시기에는 뭔가 호르몬 조절도 잘 안 될 뿐 아니라 좀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표가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1: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갱년기를 조금 거쳤는데요.
0: 네,
1: 저는 갱년기 여자분들만 거치는 줄 알았더니
0: 그러셨어요?
1: 아니더라고요.
0: 네,
1: 남자들도
0: 맞아요.
1: 갱년기 증상이 있습니다.
0: 네, 그렇더라고요.
1: 네, 그런데 갱년기라면 그래도 50대 그 정도 연세가 드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9507님 신랑이 이제 갱년기 증상이 심해져서 짜증을 많이 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정도 이렇게 갱년기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갱년기 증상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지금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제를 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라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507님 신랑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힘을 주시고
0: 아멘.
1: 다른 막차라에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허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갱년기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이 또한 지나갑니다.
1: 네.
0: 네, 지나갑니다.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또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기도 사연은요, 9313님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잠을 잘 못 자서 새벽 기도 나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깊은 잠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 주셨어요. 요즘에 좀 불면증으로 네.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있고요. 또 앞에서 갱년기 증상 얘기했는데 갱년기 증상 중에 또 하나가 숙면하지 못하는 네, 네. 그런 또 형태로도 우리 몸에 좀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잠을 못 자면 무엇보다 하루가 너무 무겁고 힘들고요. 면역도 떨어지고.

0: 채워지고, 근데 무엇보다 새벽기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또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참 저도 뭐 불면증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만 참 안타깝더라고요.
0: 네.
1: 네. 잠을 잘 자야 하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9313님, 이제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더구나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보기는 우리 9313님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0: 주님
1: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잠을 자지 못하면 모든 것이 피곤하고 또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 9313님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 잘 자고 그리고 하루가 상쾌하게 또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다음 기도사연은요, 남편분을 위한 기도사연을 주셨어요. 아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저희 남편 김재인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뇌경색으로 인해서 재활을 받고 있는데요,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완쾌되어서 일상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회복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 삼공사사님 아버님, 네. 또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저의 남편 김재인, 남편이네요.
0: 네네네.
1: 아버님이 아니고.
0: 네, 남편분. 네,
1: 남편.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0: 네, 지금 또 뇌경색 계시는데. 때문에. 네. 재활을 받고 계신 상황인데. 네. 하루하루 이 재활이 참 쉽지 않으실 텐데요.
1: 네네.
0: 네.
1: 위해서.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삼공사사님 남편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남편 김재인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또 뇌경색으로 인해서 재활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아버지,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고 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삼공사사님 남편 꼭 뇌경색 완전히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래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낫게 해주셨다는 이 간증을 통하여 꼭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귀한 남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여 많은 간증거리가 되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사연은요, 익명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작은 올케가 유방암 1기입니다. 빨리 발견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 치료가 잘 되어 빨리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또 잘 회복되어서 작은 오빠가 사는 베트남에 다시 가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길 기도해 주세요. 다행스럽게 빨리 발견하셨고요.
1: 네네.
0: 또 1, 2기면은 아무래도 치료의 기간이나 여러 가지 또 완치되기까지 조금은 그래도 부담이 덜 하시겠지만 그래도 암이어서, 그죠 목사님?
1: 네. 그렇죠.
0: 네네.
1: 네.
0: 예.
1: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0: 주님.
1: 작은 올케 유방암 1기였으나 빨리 발견해서 수술이 끝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0: 잘 회복되어서 작은 오빠가서는 베트남에 가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주님.
0: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 주님, 아멘.
0: 작은 올케가 아버지 하나님 유방암 일기 수술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렸고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 역시 익명으로 주신 사연인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길에도 이명으로 인한 두통, 또 심해지는 허리 통증, 이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 추모공원 방문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믿음도 건강도 천국 소망도 평강도 추석 선물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주셨어요.
0: 네.
1: 이 사연을 주신 분도 굉장히 어머니를 일찍 또 여의셨을 텐데요.
0: 그러신 것 같네요.
1: 네, 혼자 계신 네. 아버지를 위한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추석 선물로 이런 은혜들 주시기를 기도 부탁한다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0: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 아버지
0: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익명으로 보내신 우리 청취자분 17년 전에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아버지 지금 연로하신 73세이십니다. 몸이 불편해서 어머니 길에도 이렇게 잘 다녀오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라보기는 우리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건강 또한 천국의 소망 평강
1: 아버지.
0: 이런 것들 이번 추석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1: 아멘.
0: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한 천국 소망과 건강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다음 사연입니다. 6979님의 사연인데요. 아들을 위한 사연을 주셨어요. 입대한 지 지금 3주차 라고요. 훈련 중에 있는데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남은 기간 훈련 잘 마칠 수 있기를 그리고 훈련 후에 자대 배치를 받을 때 특기와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또한 멀지 않은 곳으로 배치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아드님을 위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0: 네. 뭐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그 생각이 나긴 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렇네요, 목사님. 네.
0: 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1: 네.
0: 하나님 아버지, 6979님, 사랑하는 아들, 입대한 지가 3주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3주차 훈련이니까 지금은 아마 훈련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주님.
0: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기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남은 기간 동안 훈련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훈련한 기간 동안 다치지 않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이제 훈련 받고 나면 자대로 배치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대 배치 받을 때에 특기와 적성을 잘 살려서 좋은 곳으로 또 멀지 않은 곳으로 배치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아울러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 재단은 그날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우 힘들고 어려울 때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아마도요 제대할 때쯤 한 뼘 더 씩씩하고 용기 있는 남자로,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서 다시 부모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사연은요 6820님의 사연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의 뱃속에 귀한 공주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0: 축하합니다.
1: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생명이오니 주님의 손으로 꼭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연을 며느리와 또 며느리 태중에 있는, 네, 아기를 위해서 기도로 사연을 주셨습니다.
0: 참 아기를 보면 정말
1: 그렇죠. 그냥 네. 웃음이 납니다. 네.
0: 그러잖아. 네. 우리 딸이, 네, 둘째 출산한 지가 거의 한 40일 정도 됩니다.
1: 아, 네. 네. 목사님. 목사님도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네. 며느리, 네, 그리고 뱃속에 위한 손자네요.
1: 네네. 네.
0: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손님.
0: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6820님 사랑하는 며느리, 뱃속에 귀한 공주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생명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으로 꼭 출산할 때까지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뱃속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1: 아멘,
0: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1: 아멘,
0: 또 출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렸고,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다음 사연은요 가족구원을 위한 기도 사연이에요. 가족구원을 위한 기도 사연, 정말 오랜 시간 때로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구하나 78님의 기도 사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네, 여동생 강아름입니다.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구하나 78님 축복하고요.
0: 네.
1: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0: 네, 우리 구하나 78님은,
1: 네,
0: 늘 이렇게 기도 올리시는 분이시죠.
1: 맞아요. 네, 목사님. 네.
0: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우리 처가 쪽에도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1: 네.
0: 근데 거의 뭐 30몇 년 기도했는데,
1: 네,
0: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다,
1: 네,
0: 예, 예수 믿고,
1: 네,
0: 또 우리 장인어른은 천국 가셨지만,
1: 네,
0: 장모님 계속 교회 다니고 계시거든요.
1: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1: 그럼요,
0: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1: 맞습니다,
0: 모든 가족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맞습니다. 아멘. 예.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나 78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매주 이렇게, 예,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이 네 명의 심령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이들을 불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끊임없이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음, 가족 구원하여 위안에 기도하시는 우리 구하나 78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1: 아멘,
0: 꼭 이 기도가 응답되어 간증거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사천 임마누엘 교회 송경민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직 미처 소개해드리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기도 사연들이 있어요. 이 사연들은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기도로 또 사연을 보내주심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저는 진주성서침례교회 김민영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반송제일교회 이우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은 스가랴 14장 말씀으로 가나안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긴박한 장면들이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이방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집니다. 한낮의 빛이 사라지는 듯한 어둠이 찾아오다가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로 흘러갑니다. 대적하던 열방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지막에는 성전의 거룩한 기구뿐 아니라 일상의 가장 평범한 기물까지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왜 이렇게 입체적인 환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모든 장면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만유의 왕으로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본 여호와의 날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악을 정화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시선은 전쟁 너머에 오시는 참된 왕을 향하고 있고 그 왕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그 거룩한 소망을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자 이방 나라들이 모여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이 이렇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는 용납하거나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과 불순종의 찍기를 제거하기 위한 정화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을 받았으니 나는 안전하다 라는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정화의 과정을 통과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과 친히 싸우셔서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대적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은 큰

위험으로 한쪽 발을 감남산에 내리십니다. 그러자 산이 동서로 갈라져 거대한 골짜기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를 통해 백성들을 비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 왕 때 지진을 상기시키며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개입이 땅이 흔들리는 우주적인 사건임을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시아 때에는 공포였던 이 지진이 여호와의 날에는 백성을 살리는 지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져 백성들의 살 길을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비록 환난 날에 지진이 칠지라도 그 지진은 우리를 살리는 지진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에 그날은 어두운데도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무너져 캄캄한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은 바로 그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십자가와 죽음이 지나고 찬란한 부활의 빛이 비추었듯이 하나님은 캄캄한 한밤중에 매섭게 몰아치는 지진 속에서도 능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절정이자 핵심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가 인생에서 때때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여전히 거짓 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거나 열왕기 시대처럼 세상의 우상과 재물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우상과 인간 내면의 왕들이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만 왕으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 결과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완전한 안식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었을 때 스가랴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이방 나라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남아있던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초막절일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즉 종말의 초막절은 이방인들조차 자신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마침내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영적인 대추수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하박국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초막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위대한 선교적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영광은 20절 말씀과 같이 모든 피조물의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는 본래 대제사장이 쓰던 금패에만 새겨지던 거룩한 글귀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오직 단 한 사람, 그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글귀가 성전의 평범한 가마솥에서 말의 방울까지 새겨지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거룩의 실패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을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나 각자 자신들의 왕을 좇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예배가 아닌 세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날이 오면 거룩함이 성전에만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과 그들의 영혼에 강력한 임재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루터는 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접시를 닦는 행위도 거룩한 예배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게 그리고 일상의 모든 일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룩한 주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선언은 이러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단순히 가나안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이스라엘이 불순종했

0: 서 계속 가시처럼 옆을 찔렀던 가나안입니다. 결국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그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과 바벨론 그리고 가나안을 저주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가나안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지워도 지워도 또 생기는 곰팡이처럼 우리를 좀먹게 하는 그 가나안이 결국 메시아의 나라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는 여덟 가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참된 목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은30의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을 새기고 주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맛을 잃은 자들에게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일상의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반송제일교회 이우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국에 4334번, 055-282에 4334번 반송제일교회로 문의하시거나 055-269국에 9810번, 055-269에 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 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복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로람 플루당상불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312-821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극동방송 경제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가 지난주 서울 강서구 예원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은주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은주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핵심 방향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정하고 생명 살리는 복음총회, 제자 세우는 선교총회,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교단, 다음 세대와 목회 현장을 살리는 총회 등 네 가지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장 개혁총회는 국내 거주 300만 명 이주민을 제자로 양육해 고국으로 역파송하는 선교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교류 확대와 목회자 재교육 및 신학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분당 우리교회와 분립개척된 29개 교회가 한국교회 미자립 작은 교회를 돕는 꿈넘어 꿈 프로젝트를 열고 충청권 목회자들을 초대해 목회 본질을 나누는 멘토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분당 우리교회와 29개 분립교회는 최근 성남 분당 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충청권 미자립 작은 교회 목회자 17명을 초청해 멘토링 세미나와 소그룹 나눔을 가졌습니다. 2022년 4월 만 명의 성도를 파송해 세운 29개 분립교회는 자립후 모은 기금을 바탕으로 2024년 수도권과 경상권, 지난해 전라권에 이어 올해 충청권 117개 지원교회 중 1차 심사를 거친 17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목사는 세미나에서 단기 성장보다 예수를 잘 믿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성숙,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목회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꿈넘어 꿈 프로젝트는 일방적 관리가 아닌 목회자 간 자발적 수평 연대를 지향하며 외로운 목회 현장의 울타리가 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강성호 고려신학대학원 기독윤리학 교수가 어제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엄과 판단 책임에 대한 신학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성호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덕윤리를 적용해 데이터 분석이나 연산 효율성을 도덕적 분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좌지우지하는 최종 판단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문은 오는 22일까지 이탈리아

0: 로마에서 열리는 AI for Peace 글로벌 심포지엄 발표 논문으로 채택됐습니다. 강성호 교수는 이어 한국 기독교도 인간이 누구이며 인공지능과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신학적 유산을 발전시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창호 부산 장대현교회 목사가 20여 년간 보관해온 북한 교과서와 북한 지하성도의 필사성경 등 소장자료 508건을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기증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2003년부터 탈북민 사역을 이어오며 구한 북한 교과서 400여 권과 북한 성도들이 옷 안쪽에 숨겨 베껴 쓴 필사본 등 핵심 소장품을 전달했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8일 북한인권전시실에 서재 너머의 삶 코너를 조성해 해당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임창호 목사는 탈북 1세대가 북한에서 입고 나온 옷과 생활용품 등 사라져가는 북한 주민의 생활자료 수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28도까지 오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남들은 펑펑 울면서 드라마 같은 간증을 말하는데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하고 주눅든 적 없으신가요? 내 인생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오늘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느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0: 감해!
1: 와, 진짜 감동적이다. 재하야.
2: 어?
1: 야, 재영, 저런 사람인지 몰랐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진짜 굴곡이 많았네. 와, 간증이 뭐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나? 이게 바로 수련의 감동 아이가,
2: 어? 어, 그렇지.
1: 근데 하필이면 저 형 뒤에 네가 간증해서 우야노? 네 완전 범생 아이가. 평생 뭐 교회를 빠져봤나? 살면서 뭐 나쁜 짓을 해봤나? 무슨 간증을 할 건데?
2: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어떡하지?
1: 아이 뭐 안 되면 지금이라도 못 하겠다고 해라. 어? 뭐 우리끼리인데 뭐 뭐라 하겠나?
2: 그렇게
3: 할까? 자, 그리고 다음 간증은 재하 형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근데 그게
3: 아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2: 아 예. 저는 그냥 잘 살고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계속해서
2: 끝입니다.
1: 아이고 재하야, 아이고 고마 앉아라. 진짜 민망하네.
3: 재하 형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박수.
1: 아멘. 지금이라도 찾으면 아이고 정말로.
2: 나는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지? 차라리 그 형 간증처럼 나도 한번 크게 망해가지고 바닥을 쳐야 하나님 느끼게 되는 건가? 하, 모르겠다.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말씀이나 읽어야지. 내일 수련의 말씀이 누가복음이니까 좀 미리 읽어볼까? 보자.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1: 재하야, 그만 자자. 내일 말씀드리면서 네 뭐 젊은 우야끼고.
2: 민철아, 네 알겠다.
1: 어? 아니 네 사슴 눈처럼 눈물이 와리 글썽거리노? 어? 아이고 네 때문에 잠 깼다 이가.
2: 내가 20년 넘게 큰 죄 안 짓고 큰 사고 안 치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왔잖아. 지루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켜주셨던 거라는 거. 하나님은 드라마 사건 속에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반복되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였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밋밋한 내 인생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느껴져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게 진짜 내 간증인 것 같아.
3: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만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평온하게 눈을 뜨고 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벽 끝에 서 있을 때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성실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4: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5: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4: 기적이 일어납니다.
5: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0: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가치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가치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돌아보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자녀 낳고 어릴 때부터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또 괜찮은 직장에 가게 하고 하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복되고 나름대로 이 땅에 사는 삶에 좀 더 만족감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0년 이상 진행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 및 장기 추적 조사를 한 것에 의해 보면은 명문 대학 학벌을 가진 사람이 그가 학교를 들어가고 졸업을 하고 그런 초기에는 성취감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삶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행복에 그 좋은 학벌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 좋은 학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사람의 만족도를 절대적으로 단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당신은 자기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다면은 그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나를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의 성공적인 지난 성취에 있었을까요? 그의 안정된 삶 때문에 그럴까요? 그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 오늘 사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관심 분야와는 정반대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의 인생은 어쩌면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자기 삶을 마무리할 시점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높은 만족도를 가진 사람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정이 그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사도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8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오르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천해왔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여섯 가지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이런 덕목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에든지가 여섯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했습니다. 참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에 입각하여 볼 때 옳은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참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경건에 대해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경건을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셈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을 가르칩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함이라고 했는데 정욕적이지 않은 순결, 거짓되지 않은 흠이 없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 무엇을 하든지 거룩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기에 자신들과 다른 선명한 그들의 나름의 삶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예수 믿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함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다는 그런 뜻의 헬라어는 프로스펠레인데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애정을 유발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잘 모를 때는 잘난 척 하네. 저 사람이 가는 거 볼 때는 내가 들어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돼 이런 편견을 가지고 혹은 심하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런 저런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저절로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함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어 보면은 그 사람한테 저절로 좋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이미지가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잘 지내는 사람과 나와 함께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신앙 사상은 그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볼 때는 흠이 잡히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을 늘 생각하고 그 가치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스러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바울사도가 순교를 하고 난 다음 한 40년 정도가 경과되었을 때 주후 98년도부터 20년 동안 로마 황제로서 재위하면서 로마 제국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그런 집처럼 만든 로마의 5명의 의진 현명한 황제 중에 한 사람, 오현제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플리니우스라는 원로원 의원이 비두니아 속주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 갔습니다. 비두니아는 지금 트리키에, 터키 말이죠. 북쪽에 그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플리니우스는 총독으로 가 있으면은 총독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자율권이 주어져서 재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플리니우스가 당시에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조언을 구한 그런 편지들이 지금까지 124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만 있으면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가 이거는 이게 좋습니까? 저게는 저게 이게 좋습니까? 제가 좀 부족하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조언을 구하는 이런 편지를 쓰니까 여러분 이런 편지는요 받아도 부담스러워요. 답을 해줘야 되니까. 속주 총독이 혼자입니까? 수십 명이 되는데. 그런데 편지 오면은 답 안 할 수도 없고 답을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웬만하면 알아서 좀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플리니우스가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에 대한 처우를 둘러싼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장문의 편지인데 제가 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예요. 트라이아누스 황제께 주군이요. 제가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에는 주군의 생각을 먼저 여쭙는 것이 저의 방식이온데 그것은 주군께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저를 인도하여 저의 무지에 빛을 던져주기에 누구보다도 적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저는 한 번도 기독교인의 재판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죄상이면 국가반역죄 또는

악요 신봉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 비난받아야 할 악행은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기독교도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기독교도로 고발된 자들에게 일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들에게 네가 기독교를 믿느냐? 이걸 세 번 물어봅니다. 기독교도라고 답한 자에게는 위증을 했을 때는 내가 고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시켜줍니다. 기독교도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계없이 그들은 완고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 로마 제국이 원하지 않는 종교를 가졌다, 그거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 이것만 가지고도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끝까지 기독교도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 소유자도 있고, 그들은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영향 탓인지 기독교도에 대한 고발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한 익명 고발이 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전부 예수 믿는다고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고발하느냐? 고발하면은 그 사람이 뭐 고문을 받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회에서 이탈되면은 그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 이권에 자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고발당한 자라도 기독교도라고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자. 저의 첫 번째 신문에서 로마의 신들에게 빌고 황제의 초상에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모두 무죄 방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정에는 그 말의 진실성을 밝히기 위해서 황제의 초상도 갖다 놓고 거기에 바칠 향료와 포도주도 준비시켜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발당한 자라도 처음에는 기독교도라고 인정했다가 난 아닙니다라고 번복하는 자, 전에는 기독교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사람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이 부류에 속하는 자를 무죄 방면할 때는 우리의 신들을 경배하고 기독교의 신을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기독교도의 죄나 과오로 여겨지는 것은 일정한 날 동트기 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는 사회에서 비행으로 간주되는 일을 하겠다는 맹세가 아니고 안 하겠다는 맹세였다는 거죠. 도둑질, 강탈, 간통을 저지르지 않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보관을 의뢰하는 물건은 의뢰자가 요구하면은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따위를 서로 맹세할 뿐입니다. 그들이 집사라고 부르는 두 노예 여자를 고문을 하면서 신문을 했을 때도 그들이 사악하고 광적인 미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찾아내지를 못하였나이다. 이 플리니우스 총독의 고민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가 금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가르침이 있고 바울 사도가 순교하고 난 약 40년 이후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체계

0: 외에는 우리가 비난받을 것이 없게 살아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비록 오해와 억측이 있어도 우리가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플리니우스 총독처럼 고민하게 만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사회적 성취를 통한 만족감, 그것도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회적 성취를 통한 만족감을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감을 갖고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들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하늘나라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우리가 찬양하면 그 찬양이 참으로 진정성이 있구나. 저 사람은 그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쏟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진정한 가치관을 여러분은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 가치관을 실천하려고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만드는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여러분 붙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후회함이 없는 삶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딱 한 가지 있다. 저 사람 진실하다. 저 사람 정직하다.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세금산교회 정병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57-1694 진주 세금산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후의 문을 찬양으로 열어가는 안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월요일 맞죠? 네, 오늘도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날개 보이는 곳에 앉아서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날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를 가만히 보니까 날개가 약간 그 끝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쭉 편 게 아니라 제일 끝에가. 그래서 저렇게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 안전한 거 맞아?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날개 끝에 꺾어 놓아요. 수직으로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뭐 많이도 아니고 조금 그렇게 서 있는 거 아마 여러분도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세워놔야 그 바람의 소용돌이 그것이 막 일어날 때 그때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날개 끝을 꺾어놓기만 해도 훨씬 연료를 적게 한 5% 정도 적게 쓴다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아끼는 게 꽤 되겠다 생각이 돼요. 시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다윗은 광야의 거친 숨결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순간마다 그가 자신의 마음 펴고 싶은 대로 걱정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쫙 펴놓고 염려가 한도 끝도 없이 걱정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오도록 놔뒀던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꺾어버리는 거죠. 날개를 꺾으면 바람을 잘 타는 것처럼 마음을 염려와 걱정에 내어주지 않고 꺾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여러분 다윗을 찬송의 사람이라고 기억하신다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마음이 한없이 낙심하는 대로 염려하는 대로 주저앉는 대로 두지 않고 딱 꺾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딱 꺾어 놓는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한없이 문제만 바라보다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를 나의 반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동의하신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나의 반석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첫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페이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를 나의 반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는 믿음이 선행돼야 하겠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심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계십니까? 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오늘 나의 반석이라고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그리고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가 뭐라고요? 나의 반석, 나의 반석이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70, 숫자 70을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는 창원 극동방송에서 함께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이 창사 70년을 맞았습니다. 올해 우리 다양한 행사들을 함께 하고 있죠.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 10월 17일 토요일에 있고요. 특별히 서부 경남에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진주에서 출발합니다. 진주본부 출발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 0981, 샵 0981로 70, 숫자 70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7일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 특별히 서부경남에서 참여하길 원하시는 우리 방송가족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진주에서 함께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0981, 샵 0981로 숫자 70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러면 신청 링크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알리셔서 함께 이 귀한 70년 만에 처음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70주년은 그러니 함께 시간 내 참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진행하는 특별한 시간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한 곡의 찬양을 선택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죠. 매주 이 찬양의 은혜 나눔 늘 빠짐없이 나오셔서 그래서 찬양을 소개해 주시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는 귀한 목사님 사천 임마누엘께 섬기시는 송경민 목사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1: 예.
0: 자 이제 명절이 얼마 또 남지 않았습니다.
1: 그러네요. 예. 이번 주 명절 기간이죠.
0: 예 네네. 맞습니다. 명절 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역귀성하신다고 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떠세요?
1: 올해도 마찬가지죠.
0: 예.
1: 더구나 또 우리 딸이 둘째를 출산해가지고
0: 아,
1: 내려올서는 예. 입장도 안 되고 역기성을 해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또 사랑스러운 손녀보러 또 가셔야 하는 건가요?
1: 네, 예. 네.
0: 지난번에 제가 제일 기쁜 일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첫 손녀 봤을 때라고 하셨는데
1: 네.
0: 그 사랑스러운 손녀딸 보러 또 가셔야 되겠네요.
1: 손녀도 보고 손자도 보고
0: 예.
1: 보러 가야죠.
0: 그러게요. 말씀하시면 벌써 그 입이 귀에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손주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다녀오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추석 명절 맞아 오늘 또 목사님이 어느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 가져오셨어요?
1: 네. 명절이니까 아마 네네. 추석 명절에 맞는 찬양을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0: 예.
1: 더구나 뭐 찬송가와 봉헌성가를 번갈아 가며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0: 예.
1: 오늘은 찬송가 592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찬송가 592장
1: 네. 네.
0: 제목이 어떻게 되죠?
1: 제목이 산마다 불이 탄다
0: 네.
1: 고운 단풍에
0: 아마 이 제목 네. 들으시면 아, 그 찬양 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 네.
0: 네. 또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멜로디이지만 찬양의 가사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찬양의 가사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1절입니다.
0: 예.
1: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과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0: 아멘.
1: 눈이

0: 손이 닿는 우주 공간에
1: 예.
0: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1: 아멘
0: 2절
1: 예.
0: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1: 아멘.
0: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1: 아멘.
0: 예, 3절입니다.
1: 예.
0: 이른 봄 갈고 헤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1: 아멘.
0: 마지막 4절입니다.
1: 네.
0: 말씀에 굳게 서서 쥐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1: 아멘. 네. 또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읊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만히 귀를 열고 들어보니
0: 네.
1: 아, 감사라는 큰 주제를 함께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추석이 이제 가을이 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아직 예, 한낮에 네. 뭐 뜨겁기도 하긴 하지만 그렇다면 이 변화된 가을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는 그런 찬송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네.
1: 네. 그러면 우리 찬양 듣고 또 계속 말씀 나눌까요?
0: 네.
1: 네. 그러면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FM98.1 진주 FM92.5MHz 장원극동 방송의 찬양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찬양의 은혜 나눔 시간 우리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찬양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좀 익숙한 곡이시기도 할 텐데 또 가사를 좀 집중해 보면 은혜가 있어요.
1: 그렇죠.
0: 네네.
1: 네. 집사람 보고 갔다가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0: 예.
1: 야, 진짜 다 보니까 벼들이 다 익어가지고.
0: 예.
1: 한 달 전만 해도 파릇파릇했는데 이제는 황금 물결이 되었다고.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다 이제 알곡들이 다 이제 염그러가지고.
0: 네.
1: 이렇게 벼 이파리는 이렇게 서 있는 반면에 알곡들은 이렇게 쭉 쳐져 있더라고요.
0: 예.
1: 네, 무거우니까. 그렇죠?
0: 고개를 숙인다고 네. 표현하죠.
1: 네. 네 고개를 숙인다는데.
0: 예.
1: 다시 한 번, 야, 참,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다.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0: 네. 네. 저는 어쨌든 그 가사의 첫 마디는 네. 들판보다는 이제 산을 먼저 바라보는 거잖아요.
1: 네, 네.
0: 산마다 불이 탄다.
1: 네.
0: 아, 이 참 시적이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아,
1: 그렇죠.
0: 네. 네. 곧 아직은 좀 이르긴 하죠. 올 네. 추석이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곧 우리가 이제 산마다 불이 타는 이 단풍을 보게 되겠죠.
1: 10월 초순 되면 이제 네. 초중순 되면 절정을 이루죠.
0: 예.
1: 네.
0: 아,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또 사람들마다 다

0: 반응이 다를 텐데 네.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저는 찬양을 들으며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네. 참 씨 뿌린 지가 얼마 안 된 것도 우리 그 모내기 한 지가 모내기 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0: 네네.
1: 금방 해보니까 이제
0: 참 뭐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1: 네.
0: 또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예. 네. 때가 되면 추수할 또 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1: 그리고 네. 올해는
0: 예.
1: 과일이나 뭐 이런 농산물들이 잘 되었다고 해요.
0: 예.
1: 왜냐하니까
0: 네네.
1: 사실은 태풍이 우리나라 많이 비켜갔거든요.
0: 맞습니다. 네네. 올해는 거의 태풍 이야기를 못 들었죠.
1: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도 아니고요.
0: 네.
1: 남해안 쪽에서는 주로 가뭄이 심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꽤 오랫동안 가물어서 네. 비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1: 이제 뭐 과일 일반 뭐 식물들은 모르겠어도 과수 같은 경우에는
0: 예.
1: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당도 떨어진대요.
0: 아하 네. 그렇군요. 네. 비가 덜 와야 더 달아진다는 말씀이네요.
1: 네네. 옛날에 그 수박 같은 경우에는
0: 예예.
1: 장마철에는 수박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당도가 떨어진대요.
0: 수박이 제맛이 안 난다는 얘기죠. 네네. 아 그렇군요.
1: 반면 이제 가뭄이 심하면
0: 네.
1: 가뭄에 대한 피하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수박이나 이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당도가 높다 그러죠.
0: 아멘.
1: 네.
0: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1: 네.
0: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정확하게
1: 네.
0: 또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맛있는 것도 주시고 정말 멋진 하나님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 네. 4절 보니까 말씀에 네.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0: 네.
1: 날마다 단비 내려 가꿔 주시리.
0: 아멘.
1: 씨를 사실은 뿌리는 것뿐인데
0: 네. 네.
1: 자라게 하신 이는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0: 아멘.
1: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네요.
0: 네. 그런가 하면 3절에도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네. 이렇게 표현도 있잖아요.
1: 네.
0: 아, 땀 흘리는 농부가 착한 농부라고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좋은 농부란 말이겠죠.
1: 네. 네.
0: 또 맞습니다. 그렇게 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이 가을에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하나님이 네. 너의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1: 네.
0: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추석을 앞두고 특별히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라는 찬송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 네. 혹시 또 한 번 더 찾아서 들어보시며 혼자 좀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이제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도 인사를 나눴지만
1: 네.
0: 추석 명절 목사님 이제 먼 길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1: 네.
0: 혹시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이동하시고 또 추석 명절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 찾아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0: 목사님 추석 덕담 겸 네, 축복의 말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이번 주 이제 그 목, 금, 토 이렇게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0: 예.
1: 늘 뭐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동이 많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동이 많은데 그 이동 많은 때에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셔서
0: 아멘.
1: 안전사고 나지 않고
0: 아멘.
1: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기도처럼 여러분 모두 이 명절에 또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연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저희가 이제 또 명절 연휴 끝나고 네. 다음 주에 뵈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 오늘

0: 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주 안에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샬롬.
1: 샬롬.
0: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현수교라고 하는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가 제가 여수 쪽에 가다 보니까 그 다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바람이 얼마 이상 불면 그 다리를 통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다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해서 갈 수 없다. 그런 표시가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신다면 사나운 폭풍이 몰아와도 그 사나운 폭풍 중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나운 폭풍 속에서도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바라본다고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견고한 반석 되신 주님 안에 모든 짐을 맡기시고 오늘 남은 오후 시간도 평안한 오후 보내시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손에 붙들린 진흙입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0: 하나님께 붙들리면 내 선택은 사라지는 걸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뜻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 붙잡는, 붙드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냥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것을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장자의 축복도, 인생의 안전도 자기 방식으로 붙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꽉 붙들어 주신 거죠. 야곱은 그날 밤 이후 이름이 바뀌었고 걸음걸이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겉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과 의지하는 대상이 바뀐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삶에는 때로 깨어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꺾이고 내 방식을 포기해야 하고 또 숨기고 싶은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깎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꺾이고 깎이고 깨어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이죠.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힘과 자존심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 실패했죠. 그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게 됩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죠. 저는 제자도를 말할 때 거룩한 수동태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붙들린다는 건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죠. 젊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니지만 제자의 길은 점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거룩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러면서 성령께 이끌리고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먼저죠. 제자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 그것보다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결국 거룩은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데서 시작되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막혀도 하나님을 찾고 흔들려도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장유제일선결교회 오충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6341-9335번, 010-6341국에 9335번 장유제일선결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

0: 를 맺습니다.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때에 따라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맑은 하늘과 시원한 공기를 주시며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과 그를 우상처럼 받드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 개발과 전쟁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려는 저들의 모든 계략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북한 지도자들의 시선이 도리어 굶주림과 질병으로 치름하는 백성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저들의 어두워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사상의 속박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희년이 속히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북한 동포들도 저희들이 누리는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늘사랑교회 송호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교회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때고 어머니도 잘 때고 나도 잘 때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6화 오직 사랑만이 1886년 조선에 근대 의료시설이 생겼다.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진 대부분이 남성이라 치료를 받으려면 남녀 예의를 모르는 짐승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 메리 스크랜턴 여사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웠고 고종 황제는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뜻의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병원. 그곳에 로사 할머니라 불리던 로제타 샤우드 홀이 있었다.
1: 선생님,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아니, 그 문두명자를 어떻게 거리낌 없이 만지고 그래요?
2: 나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 그런데 진짜 치료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저 아이가 나한테 가르쳐줬지.
0: 쇼드홀은 고개를 돌려 청소 중인 하은이를 본다. 15년 전 보구여관 문 앞에 누군가 조용히 아이를 내려놓고 간다. 아이의 품속에는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꼭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라고 쓰인 작은 쪽지가 있었다.
1: 선생님! 여기 좀 와보세요. 누가 아기를 놓고 갔어요.
3: 응? 무슨 말이야? 아기라니.
1: 여기! 응? 이것 좀 보세요. 아이를 버리고 갔나 봐요.
3: 쪽지를 보니까 버린 게 아니라 잠시 맡겨둔 거네. 우리가 모르는 딱한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이름이나 다른 건 안 적혀 있네.
0: 이름도 생일도 전혀 모르는 아이에게 셔우드홀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라는 뜻으로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1: 아니, 가뜩이나 일손도 부족한데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2: 우리 김 간호사가 지금도 정신없이 바쁜데 걱정인가 보네.
1: 아니, 만약 소문이라도 나봐요. 사람들이 막 이 문 앞에 또 막 두고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2: 자식 맡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 그럴 일 없을 거야. 하은아, 반가워. 나는 로사라고 해.
1: 아, 선생님.
0: 하은이는 자주 울었다. 아무리 달래도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한참이 지나서야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인지 하은이는 늘 조용했고 말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셔우드홀의 남편 윌리엄 홀이 장티푸스에 쓰러진다.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하루하루 일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혼자 견뎌내야 했었어. 그런데 저 아이가 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온 거야.

0: 힘이 없어. 나중에 놀자. 알았지?
1: 언제나 순종적인 하은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셔우드웰의 말을 듣지 않는다. 누워있는 셔우드 홀리의 옆에 누워 손을 꼭 잡는 하은이.
2: 어머, 하은이가 그랬어요?
0: 얘가 뭘 알고 그랬겠어. 내가 슬퍼하니까 하은이만의 표현을 한 건데 그날 하은이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1: 그날 이후로도 하은이는 매일 샤우드홀의 방을 찾아온다.
0: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나 그냥 좀 나가 있어 줄래?
3: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야.
0: 그래. 우리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말자.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창문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거든. 정신을 차려보니 하은이도 옆에서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 하은이, 너 계속 여기 있었어? 언제부터 있었어?
3: 아침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런데 할머니, 창문한테 화났어? 왜 저기만 계속 쳐다봐?
0: 창문한테 화났냐고? 나중에 알았지. 아이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는 걸. 내 깊은 어둠 속까지 찾아들어와서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거야. 만약 하은이가 없었다면

0: 나 배고파.
1: 그러게. 우리 아무것도 못 먹었네.
0: 나 배고파.
1: 별 수 있어. 아이가 배고프다는데. 억지로 일어나 밥을 차리고 같이 밥을 먹었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야. 밥 먹고 씻고 자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남편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은이 덕분에 처음으로 다시 주방에 들어간 거지.
0: 맛있다.
1: 맛있어?
0: 맛있다.
1: 해맑은 그 웃음을 따라 웃다 보니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 그렇게 하은이는 늘 말없이 내 옆에 머물러줬어. 그렇게 함께 견뎌주는 시간이 내 마음을 치료한 거야.
0: 할머니, 이거 마태복음 읽어오는 거 숙제인데 같이 읽자, 응?
1: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나눴었는데. 그래, 그동안 말씀을 안 읽고 있었네. 자, 그럼 하은이가 먼저 읽어볼래?
0: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1: 그때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 너무 잘 알던 말씀인데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거야. 예수님은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거였어.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힘없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0: 하머니, 또 울어?
1: 하은아, 오늘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야. 감사해서 우는 거야. 하은이를 통해서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
0: 하모니.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1: 저 아이가 날 가르친 거지.
3: 그때 문 밖이 소란스럽다.
4: 나오라고! 당장 내 앞에 데려!

0: 아, 저, 여기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어? 아,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요, 예?
1: 그렇게 자신있게 살릴 것처럼 해놓고 왜 이렇게 멀쩡하게 만드냐고.
2: 그는 한센병 환자의 아버지였다. 딸이 숨을 거두자 보구의관을 찾아온 것이다.
1: 내가 그랬잖아. 어차피 가망없다고. 차라리 희망을 주지 말던가. 그렇게 곁에 있었으면서 왜 죽게 만드는 거냐고. 어? 의사 어딨어? 의사 어딨냐고.
3: 아버님,
1: 당신이 그러고도 의사야? 어?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해놓고.
3: 결국 그렇게 된 거군요.
1: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의사면서 몰랐다는 거야?
2: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찬 환자의 아버지가 쇼도울의 멱살을 잡으려 할때그 앞을 하은이가 막아선다.
0: 안 돼요! 선생님은 그 환자 곁에서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아무도 다가가지 않을 때 먼저 다가가셨고요. 제가 다 지켜봤어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1: 그런 치료를 제대로 했어야지. 딸이 죽었다고.
0: 생명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생명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선생님 남편도 먼저 안 보내셨을 거예요.
1: 우리 딸,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살수 있으리 나야겠네. 조금만 더 버티지.
3: 괜찮아요. 원망하세요. 그만큼 따님을 사랑하셨다는 거니까요.
2: 그녀의 의술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어떤 비난과 오해의 시선에도 곁을 지켜내는 용기였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려는 손길이었다. 그녀의 진료는 늘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됐다.
3: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조선의 어둠을 밝힌 여성들 제6화 오직 사랑만이 출연 송명희, 유춘희, 이영은, 임한권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부산 포도원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어릴 때 그 여름방학에 시골에 가보면은 이른 새벽부터 어르신이 이렇게 밖에 논에 물대러 나가십니다. 또 이렇게 저 산 밑에 고추밭에 그 뜨거운 여름날에 이렇게 그 김을 매러 나가는 이렇게 어른을 또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번이라도 논에 물을 대고 한 번이라도 더 밭에 김을 매면은 조금이라도 더 열매를 추수해가지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기대감 속에 한 번 더 움직일 때에 그 가정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봐요. 왜 일어나느냐? 그 고추밭, 그 논밭에 있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부지런한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고 칠 자식들로 사고를 안 쳐요. 또 그 엄마 아빠의 그 부지런함을 배워가지고는요. 그래 아버지가 정말 소처럼 일하니까 나도 소처럼 일하겠다. 그렇게 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본다는 거죠.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 간절하면 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하면 열매가 잘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들도 어찌했느냐? 간절할 때 열매가 좋더라고요.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한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울면서 서원하면서까지 기도해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밭이 메오는 소리를 지르니까 이렇게 소경거지가요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수로 보내기 여인은 병든 딸을 낫게하여 주님께 갔는데 주님이 개 취급을 하는 이방 여인이라고 개 취급하듯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시험하는 테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할 때에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딸의 병을 고친 것을 본다라는 거죠. 중풍병든 친구들이 이렇게 그 환자를 데리고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는 상상치 못할 방법으로 그 친구의 병을 낫게 하는데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 위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그 병 나은 중풍병자 그 친구만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갔던 그 모든 친구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는 복을 얻게 되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의 현장에는 뭐가 있냐?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간절함 있는 사람은요, 장애물 앞에서도 장애물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함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길을 내면서라도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아니면 밑으로 동굴을 파서라도 이렇게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물며 세상 일도 그렇게 할 때에 좋은 열매가 있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 길이라고 할 때 우리 사행초기 안에 한 번 더 새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회 동안 혈루병 들린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그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치의 질병에서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간절하냐? 네, 한두 해도 아니고 열두 해 혈루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12년 정도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포기할 시간이 아닌가요? 몸도 쇠약해졌을 것이고 마음도 지쳤을 것이고 가진 것도 잃었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자꾸 포기해라 포기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행복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였지만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포기라는 것은 뭐냐? 김장할 때 배추 헤아릴 때 쓰는 그 포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결단코 이 여인의 앞에는 포기는 없다. 그리고는 사모함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또 따라할까요? 사만 주체. 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또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다.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일도 간절한 사람에게 열매가 좋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히딩크가 이렇게 우리 축구팀을 이끌고 8강에 갔습니다. 8강만 가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냐? I a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더니 4강에 올라갑니다. 4강에 올라가니까 또 히딩크 뭘 하냐? 요코하마행 티켓을 끊으라. 물론 이제 그 요코하마는 못 갔지만 그러나 그의 지치지 않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에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일로 간절하면 좋은 열매겠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과 상급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혈루병된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함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그 근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아픈 몸을 일으켜가지고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그 옷가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손을 뻗어가지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혈루증이 그쳤고 여인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고는 그를 불러서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주님 옷자락 붙들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 귀한 믿음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48절 말씀 보니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리다. 예.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열두의 혈루병 고쳤다고 해서 병 안 생깁니까? 고혈압, 당뇨병, 무슨 온갖 암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병 때문에 병도 치유되었지만은 영원한 구원, 구원의 은총과 감격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을 이 여인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요,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반드시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주님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기적의 통로를 열으시사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옷자락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정말 모든 것에 만족함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주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존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실제로 호구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감춰진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굉장히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들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여도 가정에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열두의 혈루병은 아닐지라도 각자가 주님의 옷자락이 필요한 그런 존재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6장 1절 한번 이렇게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대단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하는데 굉장히 부국강병을 이룬 그런 왕이라는 거죠.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갈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6살이면 고등학생 나이인데 자기 힘으로 뭘 했겠어요? 그 16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훌륭한 왕으로 좋은 업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내 능력보다 더 잘 된 것 조금만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조금 잘 되면은 조금 잘 나가면은 그 교만이라는 것이 그 속에 차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징조를 드러냅니까?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좀 잘난 척한다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와서 자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이렇게 봐주고 축복하면 됩니다. 아, 다이아몬드 반지구나 하고는 그냥 이렇게 박수치고 밥 사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꼴보기 싫어가지고 같이 시험에 들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을 또 막 긁는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 보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위임식 때 받은 그 반지가 뭔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왜 안 끼고 다니십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는 반지를 끼면 물집이 생겨가지고 못 끼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교만이 아니고요. 좀 귀엽게 봐주면 됩니다. 그죠?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 해와도 귀엽게 봐주고, 진주 목걸이 해도 칭찬해주고, 밥 사라 하면 같이 밥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뭐 늘 항상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그냥 짜부라들어가지고 그냥 뭐 살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잘 나간다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교만은 뭐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업수여겨진다는 거죠. 예, 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도 자기가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그 향단을 자기가 분향하려 덤벼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병이 생깁니다. 그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게 바로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종인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왕이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이 성전까지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곳과 이곳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은, 예배가 성공하면요,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강하게, 말씀의 빛이 강하게 조명, 일루미네이션하고 비춰집니다. 그전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말씀을 온전히 듣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수록 사실은 내 죄악을 보고 회개하고요, 예배를 시시하게 드릴수록 어떨까요?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왔을 때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살아 계시구나. 세상은 흔들렸지만 하나님 보좌는 흔들리지 않고 계시고, 그 하늘 보좌의 옷자락이, 주님 옷자락이 이 성전에 흘러내렸구나. 이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예배를 붙들 때 다시 살 길이 있구나. 이것을 이사야가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아는 것이죠. 인생은 다 흔들립니다. 왕이라 해도 흔들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힘이 있어도 다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말한 거죠. 인생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흔들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흔들리지 않은 인생으로 살게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이렇게 종이 조각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종이 조각처럼 이렇게 찢으면 부욱 하고 찢겨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 조각이 이렇게 바우에 딱 붙어 있을 때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건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고 교회 앞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왜냐?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 말해요.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무소부재하신데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너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몸이 가지 않으면 영혼이 갈 수가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몸이 가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시거나 집에 계시거나 골프장에 계시거나 그 중에 하나를 하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몸을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떠하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말하면은 교회 와봤더니 하나님 없고 사람 목사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사람밖에 없네. 그런 분들은요 조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참고 그래도 자꾸 교회 오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할 때 어느 날 어느 순간 영 안을 하나님 열어주실 때에 고백합니다. 나 주님 만났네. 예,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예, 그리고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이성적인 눈, 우리가 뭐 100m 떨어져만 있어도 그 사람 누군지 얼굴 구별도 잘 안 되는 그게 인생인데 그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 주님 눈을 열어서 이사야처럼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오면 어째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하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요, 사울이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다닐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게 되죠. 왜냐?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거망동하거나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늘 보좌 연결된 곳이고 이곳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 가까이로 피할 때에 주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저 멀리 강아지가 멍멍하고 짖기만 해도 얼마나 놀랍니까? 근데 그 옆에 엄마가 있으면은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어떨까요?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왜냐? 그 엄마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다 판단하고 스스로 짐진 것처럼 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자수성가보다 더 위대한 신수성가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여주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인생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교회를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요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교회가 되어질 때에

0: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교회로서 모여지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하나 들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 해결해 된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고 찬양하는 노래가 있죠. 정말 사막 광야 같은 땅을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허허벌판 가운데 나그네처럼 서 있는 같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뭡니까? 이 광야교회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이 광야일지라도 교회로 피하고 또 피하고 교회로 나오고 또 나올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을 복되게 빚어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광야교회가 주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교회는 바로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죠. 신랑에게 신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신랑의 보호를 받습니다. 신랑이 책임져주는 존재가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질 때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책임져주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랑받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눈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마치 열두의 혈루병 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어 뻗어가지고 그것을 터치하듯이 간절함 나올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생의 질곡 같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낳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의 그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갈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온전해질 때 그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된다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 주는 저주가 무엇이냐?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점점 비워지게 하는 거예요. 빈 자리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뭐냐 저절로 하나님 은혜가 끊쳐지고 하늘 문이 닫혀지면은 하늘의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있으면 저절로 해결되니까 이 사단이 알기 때문에 어쩌든 교회를 비워라, 교회 오지 마라. 그래서 어떤 뭐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제발 주중에 교회 부르지 마라, 재상일을 할 시간 없다 그리 말을 해요.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오고 또 오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모자라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단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빈 교회 만들어라. 빈 집이 되게 해라. 너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지 않게 해라. 예배의 간절함을 빨리 없애도록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냐?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현상이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짧은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패했을 때 교회가 막 팔려갔을 때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는 영국입니다. 어젯밤 10시에 제가 급히 입소한 거라서 여러분 정성을 생각해서 잘 봐주십시오. 저곳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지고 교회 본당이 뭐가 되느냐 보시면요 이렇게 술집이 되고 바텐이 되고 또 음식점이 되고 꽃집이 되고 막 그래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들어가면서 교회 입구 저 안내석 쯤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비에는 이렇게 꽃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꽃집이 그죠? 꽃가게가 있어요.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곳저곳에 사람들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어요.
1: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네. 앉아 있습니다.
0: 그러면서 저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 생추어리 바로 이렇게 본당 그런 자리들이에요. 예배드린 자리가 식당이 됐습니다. 저게 아마 무슬림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영국이 지금 무슬림이 급격하게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저곳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예배드릴 때에 중3층을 만들어가지고 발코니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육성으로 설교해도 되도록 그렇게 했는 곳이죠. 근데

0: 앞에 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강대상이 그대로 있어요. 그죠? 스테인글래스가 아주 예쁜 그대로 남아있고, 저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뭘 하냐? 한 잔씩 하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을 팔고 있습니다. 술집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이쪽은 또 식당이 되고, 예,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술 한잔 하면서 뭘 볼까요? 저 강대상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읍수 여기고,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했냐? 영국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보니까요, 차도 딱 정벌레처럼 조그만하고, 길도 좁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교회가 자꾸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더 기울어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중에 한국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선교사라고 표현합니다. 영국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선교사라고 할 때에 이게 후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그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붙들 옷자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음식점이 되고 꽃가게가 된다 하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주님 뭘 하냐?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교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가 실패하지 않게 되고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모토가 됩니다. 365일 조국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요, 지금은 이렇게 영상 실시간하고 합해서 1,000명이 조금 넘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새벽에 현장 예배가 1,0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부르짖고 나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이 조국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1,000명이 외치면서 새벽에 주여 하고 외치며 나아갈 때 이 주변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주여를 외쳐야 되겠다 싶지 않을까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한인교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새벽기도를 보고 알아요. 새벽기도 안 하면 그 교회 맞나? 이래 하는 게 우리 한국 백성들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면서 예배에 승리한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비록 열두의 혈루병을 가진 존재는 아니지만 마치 열두의 혈루병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부산뿐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부산 포도원교회 전남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333-3736번 부산 포도원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 MHz 신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안에 말씀이 심깁니다. 함께 읽을 때 그 말씀은 숲이 됩니다. 지친 마음이 쉬어가는 그 숲으로 오늘도 함께 걸을까요?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조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미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하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 이실진적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 이실진적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하 이슬진적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 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종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하 이슬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하 이슬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율법이 가득하도다. 하 이슬진적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오른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심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하루 안에서 자라나길 바랍니다. 함께 낭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와 전파 선교사가 함께 읽는 릴레이 성경 낭독 말씀의 숲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예창감리교회를 섬기시며 현재 원주의 한 병원 앞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박영숙 집사님입니다.
1: 저는 아침에 7시에 나와. 7시에 나오면 이 국물 때문에 7시에 나와서 7시에 라디오도 같이 틀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99%가 환자야. 극동을 내가 듣고 보니까 아 이거다. 너무 좋은 거야. 누구나 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들어 다. 그래도 누가 이거 왜 틀었냐 소리는 없어. 그러면 이제 혹 그 중간에 믿은 사람은 그리고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몰라 환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자기

0: 예, 그 형편에 따라서 듣는 귀가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난 것 같아.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박영숙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리고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고린도 교회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교역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매우 풍요로운 도시에 뭐 많은 물자들이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당신은 뭐 철학적으로도 또 지식이죠. 철학이 필로소피면 지식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 철학, 헬라와 로마의 아주 그 놀라운 철학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도 잘했고요. 지혜도 많았습니다. 뭐 물질도 가진 것도 많았고요. 재능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장이라고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그 교회는 은사들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도 부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분열됐습니다. 교회가 네파로, 적어도 네파로 갈려져서 그리스도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교회가 파벌이 생기니 참 이게 큰 문제가 아니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분단이 있는데 각각의 분단이 파별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그냥 오싹합니다. 끔찍하죠. 야, 그런 교회예요. 또 음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다. 또 교인들 간에 소송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의 문제로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나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알고나 지금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멸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6장에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합니다.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배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니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매달려야지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신성한 장소. 그래서 성전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건물로만의 의미, 화려한 건물로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 그들의 정신이 있고, 그들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민족의 정기가 다 모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보배 중에 보배, 보물 중에 보물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의미가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차원에서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스스로 붙들고 발견해야 합니다.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무엇보다도 속죄의 제사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는 회개를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붙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평화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와 우리의 사이에 있는 갈라진 것들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제사, 평화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이 예배의 자리, 이 제사의 자리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고 의지하며 엎드려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전 삼아주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저 멀리 딴 곳에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안다면, 인식한다면, 깨닫는다면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말도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보는 것도 생각도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달라진 것이 구별됨입니다. 그 달라진 것이 성별됨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라고 17장 저 요한복음 3장 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성도들, 성도라고 하는 건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두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항상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 뭐냐? 누누이 강조합니다. 첫째,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져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하고 내 것하고 세상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구별된 시간입니다. 성별된 시간,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거룩한 사람이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늘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매일매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구별됐고 깨끗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항상 내주 내재하셔야 됩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때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은 귀한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만 잠깐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예수님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러고 가면 안 됩니다.

곤란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대면대면 했던 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늘 가까이 하고 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대면대면 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이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이 있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눈물 날 때든지 외롭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곳에라도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의 영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시면 그분은 우리의 치유의 영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처들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면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오늘의 삶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면 불만과 불만족 속에 살지 않고 만족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돌릴 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늘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아니요, 이 시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 안에 역사하셔서 주께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야, 성령이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야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전한 말씀 여러분들이 받고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워, 아이고 하나님 부담스러워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일어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붙들고 또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직분이 있다고 찬양 잘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령에 거하시는 너희 삶,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 몸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라고요. 내 건강도 내 돈도 내 물질도 내 명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요. 그럼 누구 겁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에 말합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얘기하지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죽일 수밖에 없는 인생, 좌절하고 절망하고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그저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둔하고 어리석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피의 값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주셔서

은혜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후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히 거기다가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보혈로

몸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몸만 와 있으면 안 되죠.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딴데 있으면 그건 곤란하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땐참 편하더니 나중에 가가지고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선 카메라 이렇게 보고 있는 오늘 우리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이 몸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몸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도 구제도 전도도 결국 우리 몸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관념적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실천으로, 우리의 몸으로, 몸소, 행해져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만 머물고 있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왜냐하면 너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꼭 해야 하는 것들만 추려봅니다. 첫째,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물생심, 보는 것에서 욕심이 들어오죠. 보는 것에서 정욕도 들어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음란 그 간음 사건도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하면, 에? 자기 집 옥상에서 건너편 집, 왜 남의 집에 건너편 집은 뭐하러 쳐다봐요, 그죠? 그 목관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이 품어진 거 아니면 거기서부터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정욕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서부터 눈을 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을, 그 시선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데 쓰십시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데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 눈을 돌리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눈을 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만 들까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주중에 어느 속회에 방문했는데 거기 속장님이 자기 속도원들의 이름을 별명을 이렇게 불러서 부르시더라고요. 이분은 훌륭하다 그래서 훌륭이. 이분은 늘 매사에 거룩하다 해서 거룩이. 기도 많이 하고 늘 거룩하다. 이분은 허무 분별하고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 똑똑이. 자기는 모자른데 우리 속회 식구들이 다 훌륭하신 분, 또몇분더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훌륭이, 거룩이, 똑똑이. 자기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우리 속회 식구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는 게 다르죠.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이, 이런 삶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이,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아니겠어요?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보는 점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남의 티만 보이고, 흠만 보이고, 결점만 보이고, 미운 것만 보이고, 싫은 것만 보일까요? 성령님, 그 눈을 가려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건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제발 우리 이 정도만큼은 우리 할수 있는 건 해봅시다. 그게 뭐냐? 제발, 제발 남의 험담과 남의 비난은 멈추십시오. 왜? 잊지도 않은 사람을 이 자리에 끌어서 그 사람 이야기로 뭐

무슨 이야기 거리를 삼습니까? 내가 안주거리라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안주거리면 이상한 것 같아서. 왜 이상한 잊지도 않은 사람 이야기를 꺼집어내서 그 사람으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대화가 됩니까? 이야기거리가 그래야만 돼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에 있습니까? 제발 그 입을 다물라. 제발 그 입을 좀 다물라. 좀 입이 나올 것 같으면 좀 꿀꺽 삼켜라. 아니 적어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차 마시고 하는 그 공간만큼이라도 오늘 그래도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성경을 90일 동안 통독을 했으면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은혜 받았던 이야기,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면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얼마나 할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대화의 소재를 바꾸십시오. 누군가 남의 얘기하면 멈추십시오. 그러지 마.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 아내랑 갔더니 저도 우리 아내도 이렇게 대접하는 걸참 좋아해서 우리 동문들을 한번 모여서 우리 집에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좀 약간 자랑 삼지만 뭐 제가 자랑 잘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그 좁은 아파트에 동문들이라고 목사님들 가족이죠. 50명이 모인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모여서 그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모임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 6개월인가 1년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만합시다. 왜? 이거 좀 우리끼리 좀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목사님들이라고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도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남의 얘기예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덕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다. 우리가 타지 생각하고 외국에서 살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참 좋은데 거기에 꼭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을 갖고 데려와서 그 사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하고 맞지도 않은 이야기하고 옳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멈췄어요. 저도 제가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의 모임에 항상 제 마음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아,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얼마나 할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건질 수도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아니, 어쩌다가 오래간만에 본 사람 보면, 뭐, 그렇게 다른 말할 면이 있어.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힘들었지. 얼마나 어려웠어. 아이고, 만나서 고마워. 아이고, 하나님 은혜 받읍시다. 그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전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느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환상입니다. 근데 그 환상을 본 곳이 어디냐 하면 포로로 잡혀서 끌려와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참혹한 참담한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 모욕적인 순환의 수탈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을 머리를 잡아서 들어서까지라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환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이죠. 그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뭘 보여주시냐?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쫙 떠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될 것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거기

0: 예루살렘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우상처럼 섬기고 그냥 그 성전 성전만 삼았던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 문제의 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여 역사하여 주신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고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꿈을 꾸어라.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역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그런 꿈을 꾸어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하나 되는 그런 꿈을 꾸어라. 이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면 거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나가서 생수가 흐르는 생명의 강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꿈을 꾸어라.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청년들이 너희 청년들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어른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게 오늘 하나님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참여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중앙교회 정진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5-4611번 055-245-4611번 마산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입니다. 창원국동방송 어린이합 창단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장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 사상으로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 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봉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로람 플루당상불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312-821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엊그제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4년에 한 번 아시아 최고의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기량을 펼치는 축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시작 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특히 선수촌 숙소가 예상보다 협소하고 이동과 운영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는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출발이었지만 그럼에도 선수들은 자신이 준비해온 시간을 믿으며 경기장으로 향했죠. 우리의 삶도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언제나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출발선의

조건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매일을 각자의 경기에서 선수로 살아가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선수로, 가정에서는 가정의 선수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선수로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갑니다.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선수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고 에너지로 세우는 이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 김충전, 김충만, 충기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웨이홈의 달리기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아시안게임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개막식 전에도 경기가 좀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개막식 이후에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사실은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덜한 그런 대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시안게임 결과들도 열심히 좀 챙겨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좀 눈에 띄었던 게 테크볼이라는 새로운 종목이 아시안게임에 도입이 됐는데 거기서 초대 챔피언, 초대 금메달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을 받게 됐습니다. 이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이에요. 직장.

근데 이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열심히 또 훈련을 하면서 이 초대 챔피언까지 됐는데 또 새롭게 추가된 종목들도 좀 있고 아시안게임만의 그런 또 재미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바쁜 일정 속에서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좀 휴식을 취하시고 잠깐이나마 머리를 좀 식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매일 출석 단어 나갈 예정입니다. 출석 단어 보내시면 출석 체크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라이브가 출석 단어였고 이번 한 주는 다시 은혜 돌아왔습니다. 은혜 두 글자. 오늘과 이번 한 주의 출석 단어 은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디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0908님께서 퇴근하면서 은혜 충전하러 왔어요 라고 우리 댓글로 남겨주셨고요. 3743님 은혜 새주간도 아자아자 파이팅! 우리 새주간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또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0720님께서도 남겨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 있어서 월요일 수요일까지 휴무 없이 근무를 하게 되어서 이제야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출첵하다 보니 힐링도 되고 엄청 행복합니다. 오늘 출첵 미션 충전 맞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은혜입니다. 예, 우리 0720님 듣고 계신가요? 은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월화수 여러분도 근무하시면 많은 분들이 목금토일 이렇게 목금토주 이렇게 쉬어가실 텐데 우리 또 연휴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420님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대할게요.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요 찬양 잠시 후에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4420님께. 갑자기 커피를 보내주신다고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아메리카노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4420님께서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저를 보고 커피차라고 커피차를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4420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PD님 이 직원 수랑 커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원액 추출해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원액을 우리 직원분들 모두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 요거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직원분들 다 보내주시는 건지 직원 수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3님 오늘도 찾아온 미니타임 오늘도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갑자기 폰이 파손되어서 교체하느라 정신없지만 그래도 출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폰이 파손되셔서 이참에 새 폰으로 바꾸시죠. 예, 요즘 새로운 폰이 마구마구 나오고 있는데 이참에 바꾸시죠. 예, 바꾸시면 자랑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출석 단어 은혜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데일리 미션도 살펴봐야죠. 오늘은 월요일 엠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바로 문제 나갑니다. 자, 오늘은 숨은 의미 찾기 문제인데요. 숨은 의미 찾기. 요즘 MZ세대 친구들이 메신저로 대화할 때 쓰는 말 중에서 숫자 700, 700을 쓴다고 합니다. 이 700에 숨은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메신저에서 대화할 때 사용하는 숫자 700, 700 과연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요게 자음과 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700, 숫자 700. 잠시 후에 힌트를 좀 더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700은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자, 정답과 오늘 출석 단어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옵니다. 옹기장이의 찬양이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합니다.

5446님 그리고 0871님 모두 은혜 우리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아, 우리 특별히 0871님은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픕니다. 언니가 우울증 약을 잘 안 먹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좀 안 좋습니다. 명절을 형제들과 잘 보내나 했는데 위기가 찾아오네요.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문자로 참여하길 기다릴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또 가족을 위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죠. 네, 함께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871님 언니를 위해 저도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숨은 의미 찾기 문제예요. 요즘 우리 MZ세대 친구들이, 사실은 근데 이것도 좀 지나긴 했습니다. 예, 좀 지나긴 했지만 제가 너무 최신 걸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MZ퀴즈 요 문제로 한번 드려보도록 합니다. 메신저로 대화할 때 쓰는 말 중에 숫자 700, 700 쓴다고 합니다. 숫자 700을 쓴다고 하는데 이 700의 숨은 뜻이 있다고 해요. 온라인상에서 대화할 때 사용하는 숫자 700,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지. 힌트를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초성과 좀 비슷하다고 했는데 기역, 이응, 이응, 요 기역, 이응, 이응 초성을 보면 숫자 700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래서 700으로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는 뜻은 초성, 기역, 이응, 이응에 담겨있는 숨은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700은 과연 어떤 걸 의미하는 단어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908님이 가장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 정답만 딸렁 남겨주셨어요. 예, 정답 남겨주셨고, 그리고 3743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미니피디님, 내일은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 저를 만드신 날, 생일 선물로 화장품 부탁드리고 파용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생일에 맞춰서 보내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내일 생일 축하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댓글이나 문자를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제가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기념으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4님 은혜 힐링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9281님 10월에 있을 새 생명 축제 때 세 명의 영혼을 초청했습니다. 와우. 지금 그들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이 변치 않게, 요거 중요합니다.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갑자기 그날 돼서 나 가기 싫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난감하잖아요. 예, 요거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남겨 주셨는데 함께,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281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 제목, 그 세 명의 영혼이, 세 명의 영혼이 새 생명 축제 때 마음이 변치 않고 꼭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833님이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하셨는데, 안 그래도 S사 최근에 출시한 가로로 접는 폰, 와, 요거 할부금이 나가게 되어 눈물 나지만요. 요거 참 괜찮던데, 예, 저는 뭐 그냥 구경만 했었던, 부럽습니다. 지금 열심히 폰 데이터 옮기느라 정신없네요. 요거 좀 귀찮은 작업이죠. 예, 빨리 끝내시고 저와 함께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에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4918님께서 은혜 남겨주셨고, 어제 책 잘 받았어요. 잘 읽어볼게요. 감사드려요. 남겨주셨는데, 우리 홍광수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을 때 예, 그 책이었죠. 알고리즘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길들여진 믿음. 이 책 제가 네 분께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잘 읽고 독후감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독후감 샵 0981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만큼의 길이로 독후감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누구누구 보내드렸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독후감 꼭 제출해 주세요. 예, 우리 8094님도 은혜 남겨주셨고, 9281님 우울 떠나갈지어다, 우리 0871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울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틀 뒤 추석입니다. 야호 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이틀 뒤, 저도 이틀 뒤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화 저와 함께 열심히 달려주시고,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2016 추석 특집 극동방송 전국 생방송이 나가는 날입니다. 지사별로 2시간씩 돌아가면서 생방송을 하는데, 약간 좀 이 힌트를 드리면 저는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찾아와 주셔야 돼요.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담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화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단어 은혜, 출석단어 은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고 MZ 퀴즈 정답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듣고 저는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전혜권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친구들의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 앞서 44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그리스도의 계절 투미니스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김해 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이둠의 타협의 전형을 보여주는 땅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실 이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출발선상에서는 형제였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죠.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티격태격하며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쌍둥이들이 언제부터 싸우는지 아세요? 네, 어머니 태에서부터 싸우죠. 그 발뒤꿈치를 꽉 잡고서 나갈 때도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렇게 실갱이를 벌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인생이 장성에서도 내내 싸웁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다가 거기 살고 있던 에돔족 속에게 부탁해요. 우리가 좀 지나가려고 하니 통과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요, 냉정하게 거절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우회하여 그 땅을 지나갑니다. 섭섭했죠, 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일왕국 시대와 남북 왕조 시대 내내 이 에돔과 다투고 전쟁하면서 살아요. 에돔은 주로 이 남유다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하였고요. 성경에

셀라라고 나오는 이 페트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가 나와요. 이후 그들은 아스루와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적국편에 서서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데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 하면 나의 백성들이 적국에게 괴로움을 당할 때 너희 에돔 너희들이 오히려 그 적국편에 들어서 적국편이 되어서 내 백성들을 못 살게 살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비어있는 땅에 슬금슬금 들어와서 살다가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나라를 세울 때 그걸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헤롯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버지 안티파터에게는 놀라운 정치 감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는 이제부터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세계제국 로마에서 누가 실권을 잡을 것인지를 알아맞혔고 그 사람 뒤에 줄을 대면서 점점 더 권력자들의 눈도장을 받아요. 여러분 좀 큰 그림으로 그 당시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로마는 그 당시 황제를 배출하기 전에 저 유명한 삼두 정치체계 세 명의 유명한 권력자들이 경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안티페타가요 이 세 명의 지도자들 뒤에다가 돈을 대고 군사들을 대면서 세 줄 모두에 가서 줄을 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저 중에 로마의 최종 실권을 잡게 된 카이사르, 즉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이 헤롯이 로마 시민권도 받고 온 유대 땅까지 다스리는 지위도 다 받아내죠. 그의 두 아들이었던 헤롯과 파사엘마저 각각 유대 땅과 갈릴리 땅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로마의 카이사르와 이 유대 땅에 있던 아버지 안티파터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파사엘 모두가 순식간에 암살을 당해요. 그때 겨우 목숨을 건진 동생이었던 헤롯이 저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로마로 탈출하죠. 자, 그 와중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이두메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앞선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해서 반쪽짜리 정통성을 챙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나요. 우선은 그의 놀라운 생존력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그의 건축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는 건축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성공에 비해서 인간적인 그의 모습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 이두메 출신 헤롯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두메 사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엄청난 정치가로 자수성가한 난세의 영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졌어요. 저 헤롯을 싫어할 수도 없고 또 좋아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신약의 시대가 열립니다. 자, 그 대단했던 헤롯 대왕의 정권 말미에 드디어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죠. 틀림없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러분, 갑자기 던져진 이 동방박사들의 질문은요. 일평생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던 헤롯에겐 뼈저린 질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 나 말고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그 지경 두 살 안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학살 명령이 떨어지고 하지만 우리 알렉산드리아에서 살폈죠. 헤롯의 학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가 있었어요? 네,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죠. 몇 년 후에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에 오르죠. 그때 애굽에서 돌아온 요셉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 19절부터 봐주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나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레오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그가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동그라미 보이시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참다 못한 유대와 사마리아의 귀족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제발 저 사람 좀 폐위시켜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도 그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서 저 위에 갈릴리에 올라가서 살게 된 거죠. 두 번째,
그 당시 저 위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성경엔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가 다스렸어요. 그가 바로 이복 형제 빌립의 부인인 헤로디아를 빼앗았다가 세례요한에게 욕을 먹고 이를 갈다가 세례요한의 목을 친 장본인입니다. 예수님도 그의 악행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교활한 여우라고 별명까지 붙이셨죠. 또 하나, 또 다른 아들이었죠. 헤롯 빌립도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북동쪽을 다스렸는데요. 그도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다 신도시를 지어요. 그리고 황제가 시저거든요. 거기에 가이사라. 그래서 가이사랴 시저에게 봉헌한다 하고 자기 이름을 살짝 붙여서 그래서 그곳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던져졌음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명의 헤롯 아들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성경은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에게서 태어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언급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어서 로마로 피했다가 훗날 친구로 함께 자랐던 황제, 3대 황제거든요. 칼라쿨라의 비호 아래 유대인의 왕이 되어 유대 땅으로 와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가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자이고 또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교회를 핍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유명한 얘기죠.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과 만났을 때 우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라는 사람들의 환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폼재고 있다가 그만 벌레에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 즉사한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의 아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2세도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와, 지금 몇 대를 해먹는 건지 몰라요. 아버지가 비명 행사를 한 후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던 저가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에서 왜 베스도 총독과 그 옆에 아그리파 왕이 앉아있다가 바울아,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가 뒤끝이 있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석방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이상에서 보시듯이 도대체 몇 세대가 유대 땅의 왕노릇을 한 것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건 그 이야기고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우리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에돔, 이둠의 출신의 헤롯 가문이 거의 다섯 대에 걸쳐서 유대 땅의 왕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이두매와 헤롯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신앙적인 의미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헤롯을 보면요, 사탄의 끊임없는 구원사 방해가 보여요. 사탄이 이 헤롯 가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있었던 그 사탄의 반역과 그의 괴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을 지금 이 헤롯에게서도 똑같이 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막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거 왜? 에덴에서의 타락 후에 하나님이 그 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날 이후에 사탄은 다윗의 자손들을 끊임없이 없애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살폈죠. 뭐 애굽 사람, 아말렉 사람, 에돔 사람, 아수르, 바벨론 등등의 대적자들, 그들의 방해 공작,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의 후손들을 끊으려는 노력. 훗날 왕정 시대 때는요, 내적인 위기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압니다.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그 노력 말입니다. 자기의 손주들 모든 왕자들을 다 학살해요. 순간 하나님이 요아스 왕자를 감춰주셔서 그 계획을 막았죠. 여러분, 어찌어찌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던 그 땅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탄의 괴계도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꾸몄던 이가 악인 하만인데 놀라지 마세요. 그 하만이 이 에돔의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불임절을 탄생케 하셨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때가 참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실 그때에 사탄이 택했던 방해의 도구가 에돔의 후예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두 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모조리 살육한 끔찍한 사람 헤롯.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사 메시아의 오심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구원 역사를 막아야 되니까요. 나중에 교회 복음의 확산도 그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을 총동원한 거예요. 아버지 안티파터,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 그의 아들

들인 헤롯들, 손주, 증손주 헤롯들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사탄에게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헤롯 가문을 볼 때 제일 처음으로 아! 사탄의 계속된 구원사 방해, 그러나 저들의 실패,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두 번째, 저는 이 이둠의 땅과 이 헤롯 일가의 모습에 뚜렷이 드러나는 타협의 DNA라는 특징도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 출세를 위해서라면 본능적으로 이 타협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시조였던 에서를 보세요. 여러분, 에서부터 타협 얘기가 나와요. 그는 성경의 육신의 사람으로 상징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중요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야, 그 파축 좀 가져와봐. 장자의 권리라고? 네 가져. 만사가 그러했어요. 그는 그 가문에 숙명적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이 아니라 세일이라고 요단 동편에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을 취해서 움직였어요. 그는 그의 아내, 에서는 그의 아내도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택하여 헷 족속의 여인을 취합니다. 결국 그의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의 철전지 원수였던 아말렉이 출현하고 결국 이 에돔 하나부터 열까지 늘 기회, 출세, 타협이라는 원칙을 따라서 여러분 엇나가지도 않아요. 항상 기회, 항상 출세, 항상 더 높아짐, 이런 원칙을 따랐어요.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 사울 왕 시대, 이제 다윗으로 정권이 넘어갈 때 다윗의 대척점에 서서 구원사의 반대길을 걸었던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도 실은 에돔 사람이요. 그가 높 성소의 한 귀퉁이에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곳, 아이멜렉 제사장이 배고픈 그에게 떡을 내어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는 것도 다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요? 출세의 기회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한순간 사울왕이 꼭지가 돌았을 때 왕이시여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고자질을 하면서 출세의 기회를 확 잡아요. 모든 병사들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때 야 뭐가 문제야 이리 줘 하면서 그 칼을 뺏어서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그 칼로 도륙해요. 누가요? 이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출세, 기회, 타협. 나중에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올 때 성경을 보세요. 이 에돔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제국들과 손을 잡아요. 형제의 나라는 무슨 형제의 나라? 내가 잘 되고 봐야지. 기회, 타협. 여러분 오바댜서를 보면 그 적군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때 에돔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스라엘 사람들 도망가는 걸 잡아다가 그들에게 포로로 넘겨주기까지 했대요. 타협, 출세, 기회. 여러분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들, 이어진 헤롯 가문들의 행동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른 것, 하나님의 뜻, 신의, 진리 이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출세와 기회와 타협을 찾아요. 헤롯, 그러면 한마디로 타협이고 또 이득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잠잠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방식이 두 가지인데 타협의 방법으로 인생길을 갔던 이들과 사건들, 반대로 타협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길을 갔던 이들, 그들의 사건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럼 한번 성경의 흐름과 함께 저와 함께 지나가 보시죠. 구약에 우선 아론 같은 이는 타협했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입었지만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때 얼른 한번 이렇게 거절하지도 않아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어요. 타협입니다. 민수기 22장의 발람과 발락 이야기도 실은 돈을 위해서 타협한 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타협의 사람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나중에 사울 왕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 이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아요. 불순종입니다. 이것도 타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말렉의 후손 중에 하만이 나와서 바사 왕국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어요. 죄의 결과, 타협의 결과는 부메랑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이런 타협에는 끊임이 없습니다. 금송아지 하면 단연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이야기가 생각나죠. 우리 저 위에 사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여로보암 왕이 어떤 이유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웠는지를 나누었어요. 타협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이 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다 보면 자꾸 그 마음이 남쪽 왕에게 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하려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베델에다가 놓고서 여기다가 절해라. 뭘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냐? 타협을 시도합니다. 백성들도 타협해요. 더 좋네. 기름값도 안 들고 도로비도 안 들고 시간도 절약하고.
하지만 그 타협의 결과가 곧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가룟 유다의 타협이, 일곱 집사 중에 있던 사람들도 니골라의 타협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초대교회들 가운데서도 버가모 교회가 했던 타협도 기억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버가모 교회야, 너희가 지금 그렇다. 타협을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세요. 반대로 성경에 보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갔던 이들도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기억하시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결연히 일어나서 외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빨리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 땅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라. 담대하게 나아가죠. 우리 전에 룻기 살폈잖아요. 두 며느리들 그 모압 땅 힘든 상황에서 돌아가서 너희들의 행복한 인생을 찾으렴. 순간 오르반은 타협했고 룻은 타협치 않아요. 오히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과감히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국 메시아의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얻어냅니다. 선지자들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아시죠? 구덩이, 매맞음, 굶주림, 비난받음, 나중에는 원치 않는 애굽으로 끌려가면서까지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해요. 야야, 좀 듣기 좋은 말을 좀 해줘라. 왕과 백성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타협치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큰 길이 아니에요. 작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그 진리를 위함이 아니라 떡 때문이다. 너 이상 떡은 안 준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와 고난을 이야기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군중들이 뭔가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슬금슬금 발을 뺍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등을 보이며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시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야 농담이야 농담 그냥 해본 말이야 이리 와 떡 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시죠. 타협치 않으세요. 그리고 슬픈 표정 뒤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순간 베드로가 한건 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 길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이 길을 완주해내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 마지막 세 번째 것은요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너무 뜻밖에도 우리는 그 헤롯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발견해요. 해보시죠. 뜻밖의 은혜. 여러분 경고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헤롯의 이야기를 쭉 들으셨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던 이 헤롯 집안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끝없는 권력욕, 타협의 DNA, 출세를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팔아버리는 집요함, 잔인함, 정말 끔찍한 집안이에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게 헤롯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헤롯 대왕이 일평생 듣고 싶었던 칭호는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는 평생 그거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권력을 얻어내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이두매 사람이라는 혈통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이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하스몬의 혈통을 가진 공주 미리암과 결혼까지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두 아들들을 얻죠. 그러나 결국 다른 부인들의 음모로 인해 그 아내와 두 아들들 모두 죽임을 당해요. 끔찍하죠. 헤롯이 죽였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아들에게서 세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들이 바로 저 훗날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 아그리빠 1세와 아리스도블로 그리고 헤로데이아입니다. 헤롯의 핏줄답게 그녀의 권력욕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쫙 보니까 삼촌들 가운데 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이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유력한 삼촌하고 딱 결혼을 했는데 금방 그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와 이혼을 하고 저쪽에 있는 또 다른 권력자 헤롯 안디바라는 삼촌하고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헤롯 안디바도요 그녀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비

나타나요? 세례 요한이 비판한 거예요.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했다고요. 결국 그녀가 그녀의 딸인 살로메와 작당을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죠. 여러분 그게 헤로디아인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헤로디아가 아니니까 잠시 제껴두고 헤로디아의 두 남자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같은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 복잡한 권력 다툼에서 죽고 죽이니까 얼른 도망치듯이 로마로 떠나 로마 황실의 비호 아래 그곳에서 자라납니다. 그가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는 3대 황제가 되는 칼리큘라의 친구로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1세는요 보세요.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일단 하스몬 혈통을 가졌죠. 로마에 가서 유학했죠. 황제가 된 칼리큘라의 친구이죠. 그래서 그는 자연스럽게 니들 아니야 이러면서 황제의 비호 아래 유대인의 왕이 돼서 금유환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삼촌들이었던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을 다 쫓아내고 자기가 아그리빠 1세로 유대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 무상이죠. 그런데 그런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이 3년도 채 되지 않아 가이사라에 가서 아까 그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신이다 하다가 그만 벌레가 먹어 죽게 되고 말아요. 비명횡사. 자 바로 그 즈음에 그 헤롯 아그리빠 1세와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똑같이 준비되어 있던 한 사람이 저쪽에 자리하고 있었으니 바로 그의 형제였던 아리스토블로였어요. 똑같아요. 그도 하스몬 혈통이고요. 로마에서 유학했고요. 그 다음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와 친구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왕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간 형이 3년 만에 창자가 썩어서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로마에 있던 그 아리스토블로에게로 향한 겁니다. 그가 그 다음에 권력자로 오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화려한 정치 신인이 되어 유대 땅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조용히 남아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는 왜 그의 모든 친척들이 그렇게 화려한 권력과 소유, 지위와 출세의 길을 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마다하며 끝까지 조용히 로마에 남아있기를 선택한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땅에서 10년이 넘도록 이 아리스토블로를 지켜본 거예요. 그를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적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 아리스토블로는 당연히 유대로 돌아가서 그 다음 권력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스펙도 갖췄어요. 혈통도 갖췄어요. 로마 유학도 했어요. 더더군다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분까지도 다 갖췄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아요. 왜요? 아리스토블로는 로마 땅에 가서 유학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후 그는 그 로마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처음에는 그도 똑같은 헤롯 왕가의 사람이었어요. 혈통도 갖췄어. 권력도 계승될 거야. 로마 유학파의 로마 황제의 친구이기까지 했으니까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후에 모든 게 변합니다. 자기의 가문이 자기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가 안 거예요. 자기의 형이었던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는지도 그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도 만일 유대 땅으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틀림없이 엄청난 권력 싸움에 휘말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금 왕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로 고백하며 평생을 로마의 하수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저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순간에 그 화려한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대신 저쪽 로마 교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로마서를 읽다가 아벨레와 아리스토블로라는 이름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권력자 집안의 사람들이었어요. 특권 계층이었어요. 최고의 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인생의 어느 한순간 그들의 가문에 예외 없이 흐르던 인간적인 욕망과 기득권들을 뒤로하고 로마 교회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쪽에는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높은 가능성과 그 권력과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움 등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주저함 없이 사랑하는 주님 그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결단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Tested and approved

0: in Christ. 직역하면 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테스티드, 시험을 받았고 그분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선명해졌죠? 그날 그는 훨씬 더 놀라운 선택, 문자 그대로 위대한 선택을 한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는 거죠. 우리는 그날 그의 그 선택에서 그런 헤롯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임한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금수저니 흙수저니 높은 스펙이니 이런 것들을 말하며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협의 전형을 보여주는 땅 이두매를 거점으로 해서 헤롯과 그의 가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헤롯 대왕이 가졌던 잠깐의 영화와 권력,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타협 대신에 이 아리소블로가 보여준 바른 선택, 복음과 진리를 우선 선택하며 더 위대한 선택, 더 위대하신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김해제일교회 김신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4-3411번 김해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추억의 찬양 메들리 함께 하셨습니다. 추억 속으로 흠뻑 빠지셨나요?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등산화, 오늘 월요일 MZ 퀴즈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은혜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선물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 더 드려야죠. 오늘 MC 퀴즈 1부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립니다. 오늘은 숨은 의미찾기인데요. 우리 MZ 친구들이 메신저로 대화할 때 쓰는 말 중에 숫자 700을 쓴다고 합니다. 칠빵빵. 여기에 숨은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 칠빵빵이 초성이에요. 초성. 그래서 기역 이응 이응을 보면 숫자 700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 700 기역 이응 이응의 숨은 뜻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해서 은혜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2850님께서 칠빵빵, 일빵빵은 일반 보병인데 여러분 일빵빵이셨나요? 예, 사실 저는 대공군이어서 예, 육군 이런 거는 뭐

알진 못하지만 일빵빵이 보병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일빵빵 보병 추억에 우리 일빵빵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1부에서 9281님, 4420님, 0720님, 4833님 모두 정답 남겨주셨고요. 우리 9507님도 은혜 PD님 안녕하세요 라고 1부에 인사해주셨네요. 2850님, 미니오빠 애플폰이잖아요. 예, 애들폰이잖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 애들폰 아니에요. 예, 저 애들폰 아니고 저는 S4폰입니다. 저는 애들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 사과폰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 살 때부터 지금까지 S4를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4833님의 새로운 S4 스마트폰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예. 2003님 저는 어제 생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어제 생일 아쉽지만 우리 생일 당일날 보내주셔야 돼요. 예. 저 또 칼 같거든요 이런 거. 지난 생일은 지나갔다. 예. 아쉬운 마음이 좀 드신다면 우리 또 일주일 동안 미션을 열심히 참여해 주신다면 제가 또 어떻게 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출석 단어를 보내주시던지 미션을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시던지 2003님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507님 오늘 꼬지랑 동그랑땡 벌써 하셨네요. 예, 우리 추석맞이 꼬지와 동그랑땡 저는 동그랑땡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동그랑땡으로 함께 좀 만들어 저도 이제 만들 텐데 동그랑땡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1474님 은혜 만땅이요 라고 남겨주셨고 1시부터 3시까지 특별 생방이라고요? 어떤 거 하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4833님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제가 2부 끝나기 전에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5425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은혜 정답 땡땡땡 보내주시면서 정답 말할 뻔했어요 지금. 예. 대구에 사는 두 아이 아빠 회사원 한한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싹 문자 남겨주셨네요. 자 우리 계속해서 출석 단어 그리고 우리 또 오늘 퀴즈 정답 MC 퀴즈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우리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말문이 막혔어. 우리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합니다.

0: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의 진짜 고민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 세대의 마음. 그 거리를 줄여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마련해본 코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세대 간의 간극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는 시간.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다음 세대의 고민 상담소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의 깊은 애정을 가진 전혜권 목사님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전혜권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아, 목사리가 이제 비염이 좀 찾아오셨다고.
1: 아, 네, 그렇습니다.
0: 고생 중이신가요? 네. 우리 환절기이면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네,
0: 우리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청취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응원의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요?
1: 네, 아, 그 고생. 네, 저도 잘 압니다. 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네. 힘냅시다.
0: 요즘 그래도 이 환절기가 뭐랄까요, 좀 짧아진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확 계절이 바뀌니까.
1: 네.
0: 그게 길지 않아가지고 비염도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맞습니다. 예. 금방 추워지니까.
0: 네. 우리 비염과 함께하는 목사님과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1: 네.
0: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추석 명절이 연휴가 다가왔는데요. 우리가 흔히 추석을 감사의 명절이라고도 좀 하는데,
1: 네.
0: 요즘 다음 세대에게는 이게 좀 크게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로 좀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1: 이제 추석하면 이제 농경 시대 때 이제 추수하고 함께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 지금 뭐 농경 사회는 아니지만 사실 참 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족과 함께 음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히 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0: 네,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을 한번 보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은 연휴가 길면 가족을 만나기보다, 네. 여행을 가거나 혼자 쉬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사이에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0: 하지만 여전히 우리 어른 세대들은, 뭐 저도 그렇고,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데, 이 차이,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좀 좁힐 수가 있을까요?
1: 사실 뭐 각 가정마다 문화가 또 다르니까 사실, 네. 뭐 이걸 뭐 뭐가 정답이다 딱 규정을 지울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어쨌든 명절은 좀 여행을 하든 뭘 하든 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또 명절이 아닐까라는 그런 대답을 좀 해봅니다.
0: 그렇죠.
1: 또 어르신들은 또 자녀들,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 계속 무시하면 명절 때만이라도 안 만난다면 언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좀 어른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길 수 있고 그렇게 또 만나는 방법들을, 그런 시간들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0: 보면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외면당한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렇거든요.
1: 외로워요 나중에. 네,
0: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1: 네, 그걸 이제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아이들에게 주입하려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부모된 세대에서 부모님들이 네. 먼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안의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간다면 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녹아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반항하는 우리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너무 호되게 그러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매질 네, 우리 친구들에게 잘 몸으로 몸소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설과 추석만을 그렇죠.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0: 네,
1: 특히
0: 맞습니다.
1: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0: 그때 좀 그렇죠. 보겠거니 했는데 뭐 어디 갔다 그러면 뭐 마음이 그냥 쓸쓸하니 그렇죠.
1: 괜찮다고 하시는데
0: 뭐 말은 괜찮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너 아주 죽었다 할 수도 없고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명절에 좀 요즘은 좀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이제 집안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특히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네. 자녀 세대들이 아, 난 저렇게 못하겠다 라고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아, 이런 상황 때문에 갈등이 좀 가족 간에 생기기도 하는데 네. 명절을 보인내면서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먹는다고 차리는 거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누구에게만 몰려있다는 게 문제죠. 누구는 예. 소파에 누워 있고 네. 특정 누구만 계속 뭘 해야 된다는
1: 그쵸,
0: 그런
1: 그쵸.
0: 네, 그런 문화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뭐 한때 크게 이슈됐던 댓글 하나가 우리나라 문화 전체를 좀 바꿨다는 그런 밝혀지지 않은 연구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는데 조상 잘 만난 사람은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1: 아.
0: 조상 못 만난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집에 와서 와이프랑 싸운다. 이런 댓글 하나가 우리나라 문화를 바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 네, 이 시대를 네. 통찰하는 댓글이었군요.
0: 네, 그래서 네. 우리 크리스천 집안은 제사는 안 지내지만 네. 마치 제사상 차리듯이 여자는 뭐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남자들이 통크기 외식 쏩시다.
1: 쏩시다.
0: 나가서 좋아요. 먹읍시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여성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남편의 지갑만 조금 외로울 뿐인데 네.
1: 그 외로움 채우면 되죠.
0: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성김의 보임을 어떨지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1: 네.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이제 저녁을 나가서 사 먹고
0: 네.
1: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 카페 가서 시간 보내거나 네. 뭐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힘들지도 않고 네. 서로 시간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0: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1: 내려놓으셔야 돼요.
0: 어떻게 명절에 뭘 사 먹냐 집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싸움 납니다.
1: 그렇습니다. 명절에 여는 식당들 많거든요.
0: 네.
1: 예, 잘 찾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중 한 가지가
0: 네.
1: 바로 요 명절에 선물을 이제 우리나라 우리 정서상 네. 주고받잖아요.
0: 네.
1: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된다.
0: 아,
1: 안 주고 안 받으면 되지 않냐.
0: 그렇구나.
1: 예, 이런 네. 이야기들도 좀 있어요. 여기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이들은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 생일날 선물을 줬어.
1: 네.
0: 근데 내 생일인데 친구가 야 고맙다. 아, 그러고 끝나면 저는 안 사귀고 싶을 거야.
1: 그거 절규한답니다.
0: 절규죠. 절규. 예. 요즘 아이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기브 앤 테이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1: 가격대도 중요하죠.
0: 얼마를 받았는가에 네. 따라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1: 맞아요.
0: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1: 아, 요렇게.
0: 어른들의 기브 앤 테이크다.
1: 마찬가지로.
0: 어른들은 생일 선물은 주지 않을지라도,
1: 네.
0: 이거는 요렇게 한다.
1: 네. 1년에 두 번 요렇게 하는 거다.
0: 네.
1: 어른들의 네. 기브 앤 테이크.
0: 이거는 아이들도 이해해줘야 될 겁니다.
1: 들으셨죠? 아, 여러분, 다음 세대 친구들, 요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 추석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오늘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들, 경험들, 그리고 또 이번 명절에 뭐 어디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갑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손경민 목사님의 주의 가정 함께합니다.

0: 저는 이 찬양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의 가정은 작은 선물이라 주의 가정인 참된 행복 있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뭐 선물이고 행복이겠죠.
1: 아멘입니다.
0: 예, 우리 추석에도 그런 선물 같은 가정, 행복이 있는 가정을 여러분께서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어쨌든 명절은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은데
1: 네.
0: 각자 이제 좀 휴대폰보다 또 TV보다가 네. 명절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뭐 모든 세대가 좀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네, 그 이제 가족이다 보니까 의견이 참 오히려 잘 안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아요. 누구는 좀 뭐 좀 할까? 윷놀이 할까? 아우 뭘 또 윷놀이야? 뭐 좀 쉬다 가자. 뭐 뭐 좀 할까? 그래서 누군가 하면 총대를 좀 해야 됩니다. 막 판 깔아버리고
0: 맞아요.
1: 동전 여러 개 다 예. 준비해가지고 탁탁탁 자
0: 바둑알 갖고 오고
1: 네. 네.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번에 한번 아이들 이제 애들은 야구장 스크린 야구장 그다음에 네네. 노래방 이렇게 바로 있길래 거기 예, 딱 예. 보내고 어른들은 탁구장 가고 그래서 놀았는데
0: 너무 좋은데요?
1: 아 이거 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에이. 어른들도.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0: 예.
1: 아니면 집에만 있었으면 뭐 애들은 맨날 뭐 핸드폰 하고 뭐 그냥 TV만 보다가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인사하고 나갈 때 인사하고
0: 그렇죠.
1: 그럴 텐데 누군가 한번 좀 총대를 매서 한번 그렇게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0: 네. 어떤 제 이제 아는 형님 가정은 레크레이션을 하더라고요.
1: 아 누군가가
0: 네.
1: 누군가 한 명 있어야 돼. 있어야 레크레이션도 능력자가 한 명 있어줘야 돼.
0: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영상 보고
1: 그것도 능력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예.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0: 좀 함께 시간을 보낼 방법을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그냥 여느 때

0: 지금처럼 뭐 각자 핸드폰보다 보내는 명절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가는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특별히 추석 명절 또 설 명절에는 돌아가신 가족들을 떠올리는 시간을 좀 갖기도 하잖아요. 예배를 네. 드리면서도 그렇고 네. 우리가 먼저 떠난 가족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1: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 믿는 가정은 이제 추석 명절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 예배 자체가 참 뜻이 깊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가 이제 사실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는 아니에요.
0: 그렇죠. 네,
1: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는 아니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이 신앙이 있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면 참 가족 안에도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 집안에 이렇게 아버지 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시잖아요.
0: 네.
1: 그냥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글만 읽으시면 돼요. 거기다가 내가 30년 전에 이렇게 하시면서 한 시간 30분 가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려고 해요.
0: 안 드립니다.
1: 네. 예. 싫어합니다. 뭐 몸서리쳐요. 그래서
0: 그렇죠.
1: 다 그것만 읽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끝내는 게 좋습니다. 참고 꼭 하셔야 돼요.
0: 네. 그거 괜히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1: 네. 네.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길어지지 말라고.
0: 그렇죠.
1: 싫어합니다, 아이들.
0: 괜히 네. 아이들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번 명절에 혹시나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주는 가정예배지에 네. 있는 내용만 읽으시길 읽고 빨리 끝내고 스크린 야구 하러 가시길
1: 네.
0: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로 명절이 모두에게 따뜻한 건 아닙니다.
1: 네.
0: 가족을 뭐 잃었다든지 관계가 멀어졌다든지 뭐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연휴가 외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이런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그래서 사실 교회가 명절날 참 문을 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0: 네.
1: 목회자도 그렇고 다들 또 명절은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명절은 아니지만 명절 전후로 명절 전주 또 전날 뭐 명절 이후로 해서 좀 한 번이라도 또 공동체가 또 뭐 목장이나 셀이나 순장이 있으면 좀 전화도 한 번 더 하고 또 전후로 좀 특별한 식사 시간들을 좀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0: 예.
1: 조금 명절날만큼은 조금 외로움을 어떻게 감싸주진 못하더라도 전후로 좀 감싸주고 또 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니까요.
0: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1: 네.
0: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1: 네.
0: 특별히 조금 더 이번 명절에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목장에 있는 분들, 셀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더 우리가 챙겨보고 한 번씩 더 연락해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명절에 우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각각 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 한 가지씩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네, 뭐 항상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 어른들 질문 많이 하지 말자.
0: 그 잔소리 그 네. 메뉴판 있죠. 예.
1: 뭐 요즘 뭐 연봉이 어떻게 되냐. 야, 뭐 만나는 사람 있냐. 야, 올해 몇이냐. 야, 나이가
0: 안 돼요.
1: 그런 말. 그다음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야, 너 만에서 몇 등 하냐?
0: 너 대학교 어디 갈 거냐?
1: 야, 너 대학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예, 금지입니다.
0: 금지입니다. 결혼 언제 할 건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1: 네.
0: 예.
1: 네. 뭐, 누구 있냐 없냐 하지 마시고. 예, 요즘 젊은 사람들 싫어하고, 또 다음 세대는 그래도 어른들 좀 이해해 줍시다.
0: 예.
1: 아유,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0: 입이 얼마나 간지러우시겠어요.
1: 네. 아이고, 아이고, 그때가 몇 살이었는데 지금은 아이고 몇 살인데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 물어봤다고 삐치고 이런 어른 입장에서 내가 그럼 언제 물어보냐. 전화해도 싫어할 건데.
0: 그렇죠. 전화 평소에 한 통도 안 하는데.
1: 평소에 전화해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외삼촌 뭐 어디 뭐 큰아버지가 야 몇 살이냐고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어른들도 좀 이해해 줍시다.
0: 예. 이때만큼은
1: 네.
0: 네. 우리 평소에 잘 안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이때만큼은 우리가 어른 세대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 된 세대들의 마음을 서로 조금씩만 이해해 주시면
1: 네.
0: 화목한 명절, 평안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에 대한 이야기 남겨봤는데요. 0720님께서 목사님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세요라고 남겨주시면서
1: 네.
0: 시댁 가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돼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시네요. 네.

0: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부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추모공원에 갔다가 오는데 친정 동생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좀 기도하시는 듯해요.
1: 네,
0: 사실
1: 아멘입니다.
0: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대단한 축복입니다. 네. 대단한 축복이에요.
0: 맞아요. 네. 이 모든 구성원이 모여서 제가 예전에 SNS로 한 영상을 봤는데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막 화음을 나눠서 마치 성가대처럼
1: 네.
0: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저희도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척분들도 계시거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1: 네.
0: 이번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4833님 처갓집 명절마다 우리 전통 빨간 카드 전통놀이 하시다가 올해 설날부터 제가 주도해서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 뭔 글씨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배하고 있다 뭐 이런 거겠죠.
1: 네.
0: 예, 그런 거일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함께 우리 추억을 주님 안에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목사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정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 가족이 함께 모이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너무 서로를 잘 알다 보니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처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먼저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 모든 갈등이 잘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양보와 사랑이 더 실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안전도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이런 명절에 우리 믿는 자들이 더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추석 될 수 있도록 온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지금까지 마산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희의 충전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세대 고민 상담소에 이어 베델 뮤직의 트러스트 앤 오베이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앞서 4833님께서 가족들 주도해서 윷놀이를 하고 있다고. 아, 윷놀이 좋죠. 네, 윷놀이만한 사실 뭐 전통놀이긴 하지만 이렇게 윷놀이만한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놀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윷놀이에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좀 끌려면 아, 작은 동전들 이렇게 게임 참가비를 좀 묻어놓고 동전들 나눠주시고 참가비를 묻어놓고 하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7476님 퇴근길마다 잘 청취하고 가는 중입니다. 찬양 빛 되신 주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오늘 2부 끝곡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6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MC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찬양 부르는 어린이들 너무 칠빵빵 이라고 맞죠? 우리 찬양 부르는 어린이들 너무 칠빵빵이에요. 예, 좋습니다. 4420님께서 오늘 커피 섬김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제 청년부 설교 말씀이 섬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섬김을 받기 이전에 먼저 섬김을 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내일 한번 쏴봐 하고 기습 공격으로 커피 섬김을 하게 됐습니다. 하, 오늘 덕분에 그냥 우리 직원분들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가 아침부터 우리 카페인으로 충전을 마구마구 했던 아주 좋은 하루였습니다. 아,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려드리면서 자 오늘 MC 퀴즈 정답 MC 퀴즈 정답 발표해 드려야겠죠. MC 퀴즈 오늘의 MC 퀴즈 칠빵빵 우리 MZ 세대들이 우리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칠빵빵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바로바로 귀여워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가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칠빵빵, 기억, 이응, 이응. 그래서 귀여워. 요거를 이제 얼마나 치기가 귀찮으면 칠빵빵으로 얼마나 귀찮으면 칠빵빵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도 제가 정답 리스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선물 당첨자도 발표를 해드려야죠. 지난주 선물 당첨자 먼저 등산화 당첨자입니다. 등산화 당첨되신 분은 바로바로 6368님입니다. 6368 그리고 화장품 세트입니다. 화장품 세트는 0871 0871님입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따로 연락드릴 예정이고요. 9월 말에 한 번에 몰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 7476님께서 신청해 주신 빛 되신 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충전 라이브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 되고 싶었던 일이 무산됐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기도까지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서

0: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을까 하는 의심까지 스며들지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거절당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대답은 침묵이었지요. 잔은 지나가지 않았고 예수님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만일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 십자가는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들리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음 장을 여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침묵하셨던 하나님은 사흘 뒤 부활이라는 가장 놀라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두웠던 금요일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주일의 아침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안됨이라는 것이 영원한 거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안됨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계획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언제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창원 남중고 손병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가는 중에 잠시 이렇게 되새김질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예인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양은 참 신앙과 매우 흡사하고 어떨 때는 참다운 신앙보다 더 참 신앙처럼 보일지 몰라도 바리새인들의 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면서 거짓 신앙 체계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신앙으로서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가 삼위일체처럼 서로 엉켜있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요. 기복신앙은 자기 목적을 위한 신앙이고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 혹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신앙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삶에 적지 않게 때로는 가득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 분별력, 특별히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각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에 지금 나온 구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묻죠.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모스가 다림줄이니이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뭐냐면요, 이 예를 들면 담 같은 걸 쌓을 때 똑바로 이렇게 삐뚤어 세워지면 언제든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세워지도록 이렇게 줄을 띄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들고 하나님이 서 계셨는데 바로 그 옆에는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렇게 물었고 아모스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 어디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의도를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담이 하나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키고 각자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당연히 각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질 때에 그 담이 튼튼한 것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저는 예수님께서 뭐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강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뭘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다림줄이다. 다 이리로 와라. 그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다림줄이라는 용어만 사용해도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림줄이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 나온 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 혹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림줄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faith and practice,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을 위한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는 삶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실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한 기준이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좀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란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순종,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면에서의 순종 등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모든 면은 오직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 세 번째를 뒤집어 놓으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로 다림줄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행해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떠나면 그 사람이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심각한 사실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가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하나님의 기준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려지면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요즘 영화에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갑자기 글자가 막 사라지는 걸 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즉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림줄이 가려진단 말은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걸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전혀 볼수 없게 되는 것이지,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아주 잘볼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한편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미 살펴봤잖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누가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합니다 라고 대적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나오는 규정들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경에 일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일을 다양하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침에 시장에서 밀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는데 먹은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고 밀을 꺾어서 비빈 행위가 추수에 해당하는 일에 해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모르셨습니까? 오늘날은 안식일이,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죠. 주의 날. 당연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에도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호텔에 가서 묵는답니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꺾어서 먹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금 대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 될줄 아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게 없어서 밀을 비벼 먹었습니다. 사도만도 12명이라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그 당시 부유한 시대가 아닌데 밥 먹을 게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시골에 어렸을 때 이렇게 뭐 간식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이렇게 구워가지고 비벼가지고 먹곤 했지만 이들은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아까 읽은 그 구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살펴볼 때, 다룰 때 살펴봤던 구절이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알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이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대답한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이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아, 하나님에게는 번제와 제사보다

이내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요. 오늘날 초등학생이라도 글자만 읽을 사람이 읽으면 다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인데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럼 뭘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데, 인애는 가장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고 그 지식이 정통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완전히 가려진,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데 그러한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앙생활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상황을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심각했으면 심각했지. 여러분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예배 살펴볼지 모르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를 뭐로 예배라고 생각하냐면 주일날 빼놓지 않고 와서 점잖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라도 해야 하나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면 종교적인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한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마음껏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열망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주님을 찾아 나온 게 예배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로서,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들였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고 돌이켜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이 거기에 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껍데기만 남는 건데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누가 그걸 요구했느냐고,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주일날 빼놓지 않고 이 자리만 배우고 가면 그게 기본적인 의무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난 가짜 신앙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만큼도 주님과 동행한 삶이 되지 않는, 그게 현실입니다. 여섯 번째,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100번 통독하고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일들을 물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왜냐하면 성경 기준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보아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시를 보아야 내 시계가 옳은지 틀린지를 볼 수 있고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를 안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받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데, 그리고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몰랐는데요. 다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사야 시대도 못 보고 말락 시대도 못 보고 바리새인도 못 보고.

또 다른 시대, 뭐 예레미야 시대는 못 보고, 뭐 엘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잖아요. 사사 시대도 못 보고, 다 못 봤어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시대 똑같았고. 그럼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해요. 그게 정당화되지 않아요.

0: 그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그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영적 분별력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아니 이사야 시대보다 못합니다. 그 시대는 종교적인 의식은 그나마 많았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키 시대로 가는 어느 중간에 있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1: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2: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듯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가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계가 좋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북미 회담 때와는 북한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군사안보적 지원도 많이 받았고

0: 중국과도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오히려 북한이 우위에 있다고까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오는 11월에 있을 중국 APEC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가질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보기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려주시죠.
2: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했는데요.
1: 네.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현지 시각 북한 핵무기 57개의 보유를 언급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소식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아닙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질문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요.
1: 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19일 백악관에서 올해 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1: 예.
2: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 예.
2: 또 그는 같은 날 오후에도 김정은과의 대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회피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라고 언급한 이날 발언,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네.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2: 북한 핵무기 숫자를 57개로 딱 찍어서 언급한 이날 발언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1: 네.
2: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지시를 했다고 하죠?
2: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기습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를 공개한 이후에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1: 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2: 예, 입장을 바꾼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2: 보통 두 가지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첫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협상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 위원장 입장을 의식화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1: 예.
2: 또 하나는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도가 30%대까지 떨어진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거든요. 뭔가를
1: 네.
2: 내놔야 되는 입장에서 외교적 성과를 얻으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나 또 반응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 네, 북한에서는 아주 미묘한 첫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1: 예.
2: 19일 밤 김여정 담화에서 보도된 건데요. 한미연합연습축소에 대해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 예.
2: 그렇지만 두 지도자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는 여전히 훌륭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연합훈련 축소만으로는 대화에 응하지 않겠지만 트럼프가 추가로 양보 조치를 내놓으면 다음에 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도 않습니까?
2: 예,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사실 불투명하지만 그때로 예상하는 이유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1: 예.
2: 중국에서는 김정은을 11월 APEC 회담에 초청해서 북미 회담에 성사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거론하고 있고요.
1: 예.
2: 또 미국 쪽에서는 APEC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이나 원산을 직접 방문해서 파격 행보를 보이는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2: 중국에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의도로 보이고요. 평양이나 원산에 가려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로 보입니다.
1: 네.
2: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1: 네. 오늘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2: 예, 몇 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성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0: 예. 작년 가을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원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결국은 성사되지 않았죠. 올해 11월에도 성사의 가능성 크게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비핵화 없는 북미 수교를 원하는데 이 점에 대해 입장 정리가 덜 돼 있고 어느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뭐 러우 전쟁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간 평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10분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양보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치고 들어올 것이냐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 끌기가 이루어질 거고 어려움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 북미회담 때보다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1: 네.
0: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협상 여지가 있었고요.
1: 네.
0: 대북 제재 해제를 해준다면 거래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노이 노딜이 있은 이후에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급속하게 이루었고 핵무기 핵생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1: 예.
0: 그리고 2022년 노후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주약이 맺어진 다음에 대규모 파병과 또 러시아로부터의 경제, 군사, 안보 지원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1: 예.
0: 그렇다 보면 북한의 입장이 전보다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서 올해 6월 달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습니다.
1: 예.
0: 또 북중 관계도 전면적으로 개선됐죠. 그러다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버거운 상대로 체급이 올라있다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절실하지 않은 거죠.
0: 북한이 절실하지도 않고 카드가 더 많은 것입니다.
1: 그렇죠. 네.
0: 예. 그만큼 미국에서는 설득하기 어려워지고 예. 더 많이 내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네 번째로 북한은 적게 내놓고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내놓을 최대치를 영변 핵시설 폐쇄 정도로 보고 있고요.
1: 예.
0: 미국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한미 군사훈련 연구 중단, 또 대북 제재의 상당 부분 또는 전면 해제, 또 핵 보유국을 공개로 인정해 줄 것,
1: 네.
0: 또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아주 파격적인 양보를 받으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이것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발적 성격이 북한과의 대화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한편 대화 가운데서 남한 패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회담 이후에 경수로 할 때도 사실은 협상은 북미 간에 했지만 사업 추진은 남한이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결국 이 상황에서도 남한 패싱이 형식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 단계에서는 패싱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섣부르게 결론 내기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가을 경주 APEC에 이어 올해 11월 중국 선전 APEC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려 한다고 합니다. 성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제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민족 내부의 역량이 축적되고 성숙되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새 역사가 열리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시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 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 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교회를 세속적 인권 사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진주 양성평등 동행 창립총회 및 특별 강좌가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 봉래동 진주교회 비전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2693-7156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 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 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로람 플루당상불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312-821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새바람 하동의 영적 회복 10월 11일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66개 교회 2천여 성도가 함께하는 1011 예수사랑축제가 열립니다. 하동의 분은 성령의 새바람 하동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전해드리는 1분 찬양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항상 경외한다는 것은 매 순간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외해야 할까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일부러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부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님이 이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잊었다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러빔의 찬양 들으시고요. 보이지 않아도 이정미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매일 매순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의식하는 것, 일부러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임재 연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1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네 신청해 주셨는데, 아, 이 찬양에 이분의 삶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양으로 임재 연습을 하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김대한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0069번님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성경 필사하면서 찬양 듣고 있습니다. 조수아의 꽃들도라는 찬양을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모두에게 샬롬을 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879번님께서는 예쁜 부추꽃을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주셨어요. 지선 전도사님, 저희 집 텃밭에서 자란 부추꽃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이렇게 생명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꽃한 송이가 자라려면 정말 수많은 정성이 들어가는데, 바로 여러분이 꽃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한분한분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이 키우시는 꽃,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네요. 꽃들도 찬양을 또 마침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의 다양한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006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꽃들도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 주신 찬양곡 이어서 시편 8편 마커스의 찬양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영적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대화와 그리고 모든 사건 속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찬양들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또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0: 1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61년 한 의사가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로세토라는 마을에 농장을 마련했는데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심장병 발병률이 이웃 마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실제로 로세트 마을의 경우 55세에서 64세 주민들이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65세 이상의 발병률도 미국 전체 평균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는 당시 의학계의 관심을 끌어 학자들이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로세트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들이었는데 가난한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돕는 등 서로 간의 유대감이 남달랐다고 하네요. 이런 유대감이 경쟁적 삶에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지요. 사람은 사랑할 때 건강해지고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도와줄 이웃은 없는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1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은신처고 방패시고 삶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있다.

0: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출연자도 출연자지만 PD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편집의 능력 때문인데요. 편집에 따라 밋밋할 수도 있고 웃길 수도 있고 감동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 관계자가 말하길 편집은 신뢰다. PD를 믿어야 좋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PD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첫 곡 이정하의 주께서 채우시네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비극적인 실패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계획하시고 편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하길,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편집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솜씨를 기대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좋은 씨앗의 주님의 솜씨 띄워드립니다.

PD를 믿고 출연자들이 카메라 앞에 서듯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NG 장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완벽한 서사로 엮으실 분이십니다. 끝곡으로 마커스의 날 향한 계획, 라희의 하나님의 시간표 띄워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집을 신뢰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직접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셨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청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깔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각하는 일과 문양을 그리는 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실실로 전을 짜고 술을 놓는 일에 필요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엇이든 만들 수 있고 무엇이든 고안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령대로 성소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라고 기술과 지식을 주신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능숙하게 일하는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그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를 만드는 일에 쓰라고 가져온 온갖 예물을 모세에게서 넘겨받았다. 백성이 아침마다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 건립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던 기술자들이 잇따라 모세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데도 백성이 더 많은 예물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중에 명령을 내렸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 건립에 쓸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이 더 이상 예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물자가 넉넉했다. 남을 정도로 넉넉했다. 성막 제작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열폭의 천을 짜고 그 위에 그룹 천사 문양을 수놓았다. 천 한 폭은 길이 12.6m, 너비 1.8m였다. 열폭의 천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또 한 벌을 만들었다. 나란히 이은 한 벌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청색실로 고리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벌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두 벌의 마지막 폭에 각각 50개의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맞닿게 했다.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 벌의 천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온전한 성막이 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염소털로 짜서 만든 11폭의 천으로 성막을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전 한 폭의 길이는 13.5m, 너비는 1.8m였다. 그들은 전 다섯 폭을 나란히 이어 연결하고 나머지 여섯 폭도 그렇게 연결했다. 그런 다음 나란히 이은 전의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고리 50개를 만들고 맞물린 쪽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청동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리에 걸어 하나의 천막이 되게 했다. 그들은 붉게 물들인 가공한 수량 가죽으로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을 덮어 일을 마무리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0: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2: 진주 FM 92.5 MHz
1: HLDD
3: 극동방송에서 11시를
4: 알려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섬기러 오신 겁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밤 그 낮아짐을 기억하며 김도윤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위로 올라가려고 무던히도회를 씁니다.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신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섬기는 것이 이기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을 살리셨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꾸신 겁니다. 힘으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이기신 겁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빈들의 여름, 권사랑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바피츠의 As We Worship, 캐티 트로콜리의 Go Light Your World,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Our Great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돌인데 이 돌이 비뚤어지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원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인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예수님이 사실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 겁니다.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것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오늘 밤 그 하나님의 방식, 그 사랑의 방식에 감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Planting Worship의 모퉁이 돌, Tent Makers의 주님의 바램, Overflow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엘라 아이젠버그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이 평화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전처럼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없던 거였습니다. 목숨에 걸린 상황에서 도피를 하던 그녀는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하는 상황도 경험했고요. 또 전혀 의외의 인물이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는 일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용소에서 해방된 뒤에도 누군가를 만날 때 아, 이 사람은 날 숨겨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쉽게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벨라 아이젠버그는 그녀의 삶을 취재하던 작가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친구를 사귈 때마다 속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날 끝까지 숨겨줄 수 있을까? 만약 당신이 내 나이가 됐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곁에 두고 있다면 성공한 거예요. 반대로 당신이 실종이 되든 죽든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유명하든 난 전혀 신경 안 써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니까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그대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길,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그런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어서서 들으신 찬송 어노인팅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비밀을 지켜줄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런 한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대답하는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질문에만 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 근데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배신하지 않는 누군가의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어진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비밀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응원해줘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함께 따라 부르셨죠?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람 월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잠언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아, 이 말씀을 저는 삶에서 경험했는데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해주는 친구, 형제보다 친밀한 그 친구가 있음이 주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아보시고요. 그런 친구를 떠올려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마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친구죠. 그런 친구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결국에는 그런 친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군사로,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멋지고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 적 있으신가요? 따뜻한 음성으로 조심스레 건넨다 하더라도 때론 그 말로 인해 누군가는 평생을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는 일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용기와 축복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몰래브야 서로의 곁이되어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섬김과 용납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쉬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휘트니 휴스턴과 시시 와이넌스의 카운트 온 미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리즈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강명식의 헤이븐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크리스 에일스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여성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내가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키를 내가 쥐고 있다라고 여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결정하고 꿈꾸고 또 노력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에게 선하고 가장 큰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하죠. 즉, 내 인생의 키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기쁜 생활 가운데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주의 것이 됩니다.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 라고 생각하다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내 삶을 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신앙 간증, 탈북민 분들의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받으신 은혜들, 그리고 청취 소감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계신 영혼들에게 보내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운 탈북민 분들, 북향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통일민, 통일을 위해서 먼저 와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민족, 통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 한국교회의 섬김과 또 나눔으로 지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고 또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북향민, 이 통일민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0: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들이 참 많은데요. 이 시간에는 그분들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 자매님의 이야기 살펴보실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이 자매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경민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에스더기도운동 철야예배에서 함께 은혜 나눠주신 한유미 자매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제가 중국에서 팔려가지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시집 잘 간다는 시집도 못 가고 중국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어머니한테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내 이제는 식당에서 일 조금 했으니까 그 300원씩도 한 3개월을 모았어요. 900원 한 1000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북한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야, 무슨 너는 정신 나간 소리 아니니? 여기 오면 아이 된다. 네 가고 나서 선거했는데 너는 행방불명으로 해가지고 오면 아이 된다. 네 저기 아래 동네 가라 해서 1000원씩이나 모았다니까. 내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오지 말래요. 그거 가지고 여비로 해가지고 차비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국 어떻게 갑니까? 해가지고 할머니가 네가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다음 해에 한국으로 갔대요. 할머니 연락처를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야, 북한에서 연락이 더 빨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연락처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다른 여성분들처럼 어떻게 시집가서 맞아대거나 노동만 하거나 또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는 반성을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살기 편하니까 또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디 아프거나 뭐 하면은 또 번질하게 그냥 기도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고 한국행에 가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야, 이 남자 손을 가는구나, 이 생각에 이거는 잡히면은 종신이구나, 나 이제 못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2004년도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또 하나님을 또 막 찾았잖아요. 막 찾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29명이 국제 학교로 들어가서 인권으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사관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북한 분들 중에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4명이 있더라고요. 저까지. 그 29명 중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경험도 했어요. 영사관에서 예배도 드려도 된다 하니까 교회에서 살다 오신 분 중에 나이 있으신 분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항상 그분이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고 저는 이제 찬양을 인도했어요. 찬양이 거의 오락회처럼 했어요. 네, 박수도 치고, 그리고 제가 또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잘 못 부르는데 이제 다 같이 부르면 내 목소리가 죽잖아요. 잘 티가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또 하나님한테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무사히 와서 부산에 저는 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또 한국에 나오니까 또 세상 유혹에 또 빠져가지고 또 교회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또 한참 살다가, 제가 재혼이에요. 애기 낳고 살다가 좀 사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 두 명을 키운다는 게. 그래가지고 말이 좀 그때 힘들어가지고 또 매달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제 기도 제목이 그냥, 저는 잠언의 4장 2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것 많은 중에 네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너무 딱 들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중국에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가야 되니까 계속 나를 밀어달라고. 이렇게 부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찬양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 또 열심히 부르다가 애기 낳고 혼자 애 둘을 키우면서 살 때 그 잠언의 말씀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내가 내

0: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마음의 기둥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은 어느새 어떻게 그 많은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유혹이든 넘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딱 생각해서 아, 이 말씀이 나한테는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딱 잡아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참 좋은 사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으니까 항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늘 어려운 사람 있으면 제가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도우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재혼을 해가지고요. 이제 셋째를 낳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가정만큼은 제가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게끔 노력하면서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행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굉장히 불행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그렇고, 잡혀 나가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똥 주우러도 다니고, 그러니까 맞아 된 게, 예를 들면 구루마 끄는데 빨리 못 간다고, 이가나 빨리 끌어라 하고, 이렇게 맞아 대고, 실제로. 예, 그런 식으로도 맞아 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다 짓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린 시절 때부터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나라는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다 내가 노력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인상도 펴지고 예쁘단 소리 많이 듣고 너물 밝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 게첫 번째 너무 잘한 거고요. 제가 하나님 딸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어서 북한에도 저같이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또 저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를 탈북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거.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한국에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저는 그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먹고 살면은 돼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인생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아, 나이 40에 무슨 성공, 앞으로 성공할 일이 많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살아온 거를 보면은, 야, 유미야, 너잘 살았다. 너잘 살아오고, 그래도 네가 어떻게 살던 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항상 따르고 하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깨닫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 대한민국에서 정말 모범적인 탈북민으로, 모범적인 탈북민 크리스천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유미 자매님.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유미 자매님의 그 삶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북향민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비전을 갖고 복음 통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가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재확인하고 영변과 강선 등에서 이어지는 핵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오는 22일 중동 6개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은 가운데 후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이뤄진 반복적인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기존 단층을 다시 움직이게 해 202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 활동이 수년 동안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들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증폭기가 인기를 끄는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기존 스피커마저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등 소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집도의와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수술기구 전달과 내시경 조작 등을 나눠 수행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하고 2029년 임상시험을 목표로 개발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16개 나라 소비자 조사에서 해외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한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 관광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0%를 넘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궁궐과 미술관, 한강 등에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과 소비를 키우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M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0차 정기총회에서 관련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결의는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와 경수로 가동 정황, 평산 우라늄 광산과 정년 공장의 활동 확대 등을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핵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영변 핵단지에서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이 확인됐고 강선 농축단지의 증축건물도 올해 초부터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며 비핵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을 다시 시작할지를 놓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향후 대응과 관련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오는 22일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걸프 지역 6개 국 지도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상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의 대규모 작전 재개에 대비해 중동에 배치된 현재 미군 병력 규모를 연말까지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 혁명수비대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5주년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남북한은 냉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35년 전 북한과 한국이 유엔에 가입했다며 한반도 전역의 주민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와 안보, 개발과 인권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도 세 차례 지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표부는 남북 동시 가입이 대결을 넘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였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평화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반복된 지하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키고 잠자던 단층까지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와 중국 청두이공대, 중국과학원 등이 공동연구팀은 한국과 중국에서 17년 동안 관측한 지진파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풍계리 만탑산 일대에서 모두 6차례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특히 가장 큰 규모였던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지진호 활동이 수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 핵실험 뒤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수주 안에 줄어들지만 만탑산에서는 지진 발생 지점이 북북서 방향의 기존 단층들에 따라 집중됐습니다. 연구진은 반복된 핵실험이 지하 안반의 균열과 손상을 쌓고 지하 응력 상태를 변화시켜 이미 움직이기 직전 상태였던 단층을 재활성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핵실험 이후 지진을 단기적인 현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며 장기간 관측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함흥과 해산의 돈주 계층 사이에서 화면과 무선 마이크가 달린 일체형 가정용 증폭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스피커에 TV나 별도의 기기를 연결해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음악 재생과 노래 기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12V 전원을

사용해 정전 때도 차량용 배터리 등을 연결할 수 있고 전력 소비가 적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는데요.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는지가 전자제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흥에서 이 제품의 가격은 중국 돈 1,500에서 3,500 위안, 우리 돈 약 30만에서 70만 원으로 북한 시장에 쌀 수백 킬로그램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요. 경제력이 있는 주민들은 스피커를 구입해 평소에도 음악과 노래를 즐기지만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피커마저 중고로 팔아 생활비에 보태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력에 따라 소비와 여가 생활의 차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팀처럼 역할을 나눠 수술하는 수술 보조 시스템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최근 염소 간을 이용한 모의 담낭 절제술에서 집도이 한 명과 휴머노이드 로봇 두 대가 협업하는 모습을 시연했습니다. 한 로봇은 의사의 음성 지시를 인식해 필요한 수술 기구를 찾아 건넸고 다른 로봇은 복강경 내시경을 움직이거나 조직을 잡아당겨 수술 부위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기존 수술 로봇이 의사의 원격 조작을 받아 정밀한 수술을 수행하는 방식이라면 이번 로봇은 기존 수술실과 수술기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간호사나 보조의사의 역할을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이 수술 도구 5종을 짚는 성공률은 100%,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성공률은 98.7%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직은 모의 수술을 통한 연구 단계로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연구진은 안전성과 책임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29년 담낭 절제술 등을 대상으로 첫 임상시험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해외 소비자 조사에서 한국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싶은 국가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16개국의 성인 7,100명을 조사한 결과 해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37% 한국을 선호 국가로 꼽아 미국과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의료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자국보다 높은 의료 서비스 수준과 국가 병원에 대한 신뢰 등이 많이 꼽혔습니다. 의료 관광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61.2%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졌는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국 방문 의향이 높았고 진료 분야 가운데서는 피부과와 한의학에 대한 이용 의향이 높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실제 외국인 환자 이용 실적이 아니라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결과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춰 해외 환자 유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는 미술관과 궁궐, 한강 등 기존 공간을 밤까지 활용해 관광과 소비를 늘리는 이른바 야간 경제가 새로운 도시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경복궁 별빛 야행과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야간 프로그램은 예약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미술관과 박물관도 운영 시간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요 문화시설을 금요일 밤까지 개방하거나 도심 야경을 즐기며 달리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야간 문화 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는 서울시민의 78.8%가 최근 1년 사이 야간 활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간의 운영 시간을 늘려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교통과 안전,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야간 콘텐츠를 늘리는 서울형 야간경제 구상을 내놓고 앞으로 5년간 야간 소비를 5조 원 추가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간경제가 단순히 늦게까지 문을 여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경험과 안전한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인천 19도, 서울과 수원, 강릉이 17도, 춘천은 15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 춘천 27도,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역시 온종일 화창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주 18도, 청주와 광주 17도, 대전 16도, 세종 15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 31도, 전주 30도, 청주 29도, 대전과 세종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해서

0: 경상도와 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과 제주 20도, 울산 18도, 대구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제주 28도, 부산과 울산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온종일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개성 17도, 평양 15도, 신의주 14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개성 28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16도, 청진 1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제주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와 제주도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맑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대체로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후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2787 성도님 부산에서 문자 주셨고 또 5822 성도님은 대전에서 또 0079 성도님은 제주에서 문자를 가끔 남겨주셨어요. 또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권에서도 또 강원도에서도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5052 성도님께서 전주에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제가 새벽녘에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또는 일찍 잠에서 깨게 되면 항상 거실에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왠지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북녘 성도들에게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북녘의 성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또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도 더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세계에서 최장수 부부로 소문난 한 영국의 부부는 행복한 금슬의 비결을 미안해라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조금 어렵고 강력한 힘이 있는 말을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미안하다라는 용서의 말을 언제 가장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자주 하고 계신가요? 북에서는 미안하다라는 이 말이 미안하다, 그리고 안 됐습니다 라고, 잘못됐습니다 라고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죠. 한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해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최고 고수는 회개의 고수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 중에서 가장 향기로운 말이 미안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사과의 자리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무엇보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누가 네게 혐의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평할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할 수 있는 하루, 주님께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하루의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그 마음과 함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오늘 본문에는 말씀으로 첫 번째 대목을 친다 할 것 같으면 섬기려면 죄를 버리라고 그랬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남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죄의 욕심 때문에 회사가 망가지는 적 많이 봤습니다.

0: 그놈의 죄, 왜 생겨가지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지 아담과 해와에게 책임을 추궁해 봐야, 너무 오래된 일이라 만날 수도 없고 추궁할 수도 없지만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습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죄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죄는 법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법, 인간의 법, 군대 가면 군대의 법,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규칙 있는 것처럼 그 법을 어기면은 죄를 짓는 거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 두 번째로 죄는 모든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됐죠.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인, 유대나라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당한 사람 가서 보니까 절반 죽어있더라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싣고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돌봐달라, 한 데나리온은 내놓고 만약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계산을 할 테니까 잘 좀 봐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바쁜 사람이요. 여행 가기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자기 최선의 섬김을 남기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레위,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인의 1등 신앙인들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존경받고 자기 세네각에서 존경받고 마을에서 존경받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단, 당 강도 만난 사람 번쩍만적하고 지나갔습니다.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린교회였고요. 하나님 사랑은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구균종 씨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송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이어서 올려드린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을 나눠봅니다.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의 종착 두 달 차인 황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네,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마주 보며 주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자매님과 만나보는 이 시간, 남한 정착 한 달차, 이곳 남한 사회에 나온 지 한 달차 되는 강한나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금 남과 북에서 우리 자매님의 고향인 북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지금 남한에 정착 한 달 차인 황해도에서 온 강한나입니다.
1: 고향이 황해도라고 하셨는데 우리 자매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황해도, 이 고향의 모습은 혹시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아 있을까요?
2: 아, 글쎄요. 그때는 어릴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엄청 힘든 시간들이라고 생각돼요.
1: 북한 땅에는 그럼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2: 2018년도까지 있었고요.
1: 네.
2: 네. 그때 권한의 행군은 지나고 그래도 그 여파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다들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요.
1: 또 어릴 적 기억 속에 권한의 행군 때의 그 모습들이 그래도 생생하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8년 전에

0: 8년 네. 전쯤에 북한에서 강을 건너셨는데 사실 황해도에서 강을 건너신 분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황해도에서는 오기가 힘들거든요.
0: 네.
1: 그래서 대부분 배를 타지 않으면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양강도나 그런 함경북도를 거쳐서 오는데 저는 양강도로 갔다가 거기서 강을 넘게 되었어요.
0: 혼자 결단하시고 혼자 네. 넘으신 거예요? 네. 브로커도 없이 강을 혹시 건너셨어요?
1: 브로커라고 그냥 소개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사람 손을 타서 오긴 했었거든요.
0: 아, 겨울날 건너셨나요?
1: 네, 겨울이었어요. 눈이 왔어요. 저녁이었는데 어슬어슬해지고 눈도 오고 압록강이다 나니까 다 얼었거든요. 근데 얼음판이 매끄럽지가 않고 이렇게 울뚝불뚝했어요.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눈이 쌓여서 그거를 지금 건너는데 막 벌벌 기어서 엎드려가지고 기어서 건넜거든요. 그 국경 경비대 처소에서는 전지불 후레쉬로 막 불도 비치고
0: 네,
1: 그걸 기어서 엄청 눈앞에 보이는 짧은 거리인데 엄청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게 어릴 적에 경험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황해도에서 보냈던 그 학창 시절 그리고 군 시절 또 강을 건널 때 그 모습들까지 북한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장면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곳에 정착하시고 나서 그 북한 땅을 정말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다시 바라보는 고향 땅은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저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너무 아깝고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0: 고향을 떠오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네. 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1: 지금 겨울이 돼서 추운데 북한은 솔직히 뗄 것도 없거든요.
0: 네.
1: 석탄도 모자라고 산에 나무도 없고 이 추운 겨울 어떻게들 지내고 있는지 또 나무는 다 해놓고 사는지 양식은 다 해놓고 사는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0: 그 추운 시기를 보내시고 추운 겨울날 건너가셨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그렇게 황해도에서 양강도를 거쳐서 가시기까지 결단하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1: 솔직히 황해도 쪽에서는 중국 간다는 걸 다 모르고 살아요.
0: 아.
1: 중국 간다는 걸 자체를 몰라요. 저도 모르고 살았었는데 우연히 양강도로 장사를 하게 됐어요. 가면서 그리고 양강도 가서 장사하다가 어쨌든 거기 지내고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나니까 아, 중국 간다는 거예요. 야, 중국 가니? 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 하니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버니? 하니까 돈 번다는 거예요. 야, 그럼 나도 갈까? 그냥 그렇게 결심해서 3일 만에 넘었거든요. 결심해서 3일 만에 넘고 정말 무슨 계획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넘었어요. 그냥 돈 벌겠다고.
0: 결단력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1: 무슨 생각에 무슨 결심에 그렇게 넘었는지 저도 지금 가끔 생각해보면
0: 네.
1: 어떤 연기였지? 아마 알고는 또 넘었을 것 같지 못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넘었거든요.
0: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고향 땅을 못 가보신
1: 네, 그렇죠. 사실은 그냥 돈 벌어서 가자 했었거든요. 단순하게
0: 네.
1: 생각하고 근데 막상 중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 살면서 소식을 보내자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0: 네, 그렇게 중국 땅에 건너가서는 친척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1: 그쵸.
0: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셨던 분이 혹시 누구셨어요?
1: 저희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북한 분이었어요. 네, 그분이 집이 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저희도 갈 때는 돈 벌어서 간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 짐작은 하거든요. 팔려간다는 거를. 네. 어쨌든 뭐 이제는 그 땅에 들어섰으니까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중국의 남쪽에 그 호남 허백이라는 데 있거든요. 허백성,
0: 네.
1: 하북성. 네. 거기로 팔려간 거예요.
0: 가셨을 때 거기는 그러면은 한국어, 우리말을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골짜기였을 것

0: 같은데요.
1: 몽땅 다 중국 사람들이고 아예 우리하고 언어가 통하지도 않죠.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0: 아, 근데 거기서 그러면 한 5년 이상을 머물다가 오셨어요.
1: 아니요. 거기 호백에서는 반년 살았어요. 반년 동안 집에서 그냥 그때 제일 많이 본 게 한국 드라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0: 네.
1: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찾아보면 밑에 자막이 나와요. 그럼 그거 보면서 한국말은 이렇게 하고 중국말 자막은 이렇게 쓰느나 그걸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 다 익힌 거예요. 그리고 억편 하나 넣고 거기서 세상에. 글자 생긴 대로 그냥 모양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이 글자 이런 뜻이구나 하고 혼자서 습득을 하는 거죠.
0: 이게 중국어를 읽고 하는 게 듣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근데 그 문자부터 먼저 익히셨어요?
1: 네, 맞아요. 네. 글자부터 익혔어요.
0: 저는 이렇게 그 외지에 가서 책 한 권 있는 것도 아닌데 생활 중국어를 익혀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1: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다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네.
0: 근데 그렇게 중국에서 계실 때 보통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서 뭔가 혼자 계실 때 같은 고향 분들을 그곳에서 만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쵸?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교회에 다니는 어떤 현지 교인분들을 만나는 분도 더러 계시던데
1: 근데 네. 그런 교회는 아마 동북 쪽이나 이런 연변 가까운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갔던 데는 교회 자체도 없었고 중국 사람들 자체가 또 교회를 모르다 나니까 네 거기서 또 탈북민들을 구출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의심이 많아서
0: 네.
1: 에이 설마 뭐 때문에? 왜? 이렇게 의심을 먼저 하게 되니까 믿지 않거든요.
0: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오시는 길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신앙생활을
1: 그쵸.
0: 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0: 그렇게 지금 또 남한 정착 한 달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우리 한나 자매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황해도에서 태어나서 지내시다가 양강도를 거쳐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까지 발을 딛게 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셨던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이야기들 어떻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은혜의 간증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한 달 차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강한나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하루를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아버지가 이제 서영 라디오를 구에다가 듣게 됐는데 극동 방송이 제일 잘 들려서 잘 나오니까 일단은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빠져드는 거죠.
1: 밤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2: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3: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그 라디오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를 북에서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게 돼요. 잡히면 죽지. 당연히 죽게 되지만 그때는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듣게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역시 못 막는구나. 네.
5: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나의 갈망을 채워주었고 라디오를 통해 나왔던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은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은 양강도 회산에서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라디오를 청취한 이소라 자매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외부 정보와 외부 방송에 대한 단속이 날로 심해지는 북한 땅. 하지만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더 귀 기울이고 더 시선을 두고 더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렇게 양강도 해산에서 10년 이상 라디오 단속을 피해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소라 집사님 오늘 자리로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6: 안녕하세요.
5: 네.
6: 양강도 해산에서 온 이소라입니다.
5: 네, 우리 남과 북의 고향 땅에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건네는 목소리로 건네는 인사잖아요. 한 말씀 해주세요.
6: 안녕하세요. 정말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오랫동안 이제 되었고요. 아, 10년 되었네요. 10년 좀 남아됐고요. 참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 백두산이 보였어요.
5: 더 고향 땅이 그리워질 수 있는 또 계절인 것 같기도 네. 해요. 극동방송을 또 고향 땅에서 10년 이상 청취하셨다고도 제가 네. 소개를 했는데 그럼 정확히 언제부터 들으신 거죠?
6: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한국의 라디오를 들은 것은 17살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궁금하고 되게 이제 그런 게 새로운 것이 민감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북한에도 이제 녹음기가 있어요. 그때는 라디오가 이제 따로 없었고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 라디오 그 주파수를 그 돌리지 못하게 피대를 뽑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 그 경찰에서 이제 봉인 딱 주는 그 봉인표를 붙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봉인표를 붙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왜 듣지 말라고 이렇게 여기를 붙이지 하고서 제가 사실은 조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드라이브로 뒤를 풀었습니다. 이제 풀고 그 피대를 맞췄습니다. 돌리다 보니 일본 말도 들려요. 그리고 러시아어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우리 그 북한에도 그 예술영화, 조선예술영화 보면은 네. 그 뭐 남과 북이 군인들이 이제 막 전투하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거기에서 한국 아나운서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KBS 뭐 그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KBS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고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또 얼마나 또 목소리가 또 너무 좋잖아요. 또.
5: 지금 선생님.

0: 집사님처럼요.
1: 아, 예.
0: 그게 그러면은 17살 때라고 하셨으니까 몇 년도쯤인 거죠?
1: 아, 1995년이죠. 그러면 그때가. 네.
0: 오남행군이 막
1: 지금 시작,
0: 그때 시작될 쯤이에요.
1: 처음 시작될 쯤이었고요. 그때는 중국에서 녹음기가 그때 많이 올 때입니다.
0: 네.
1: 95년을 기점으로 6년, 7년 그때부터 중국에서 전자제품들이 북한으로 TV 같은 것도 막 중국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막 넘어올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이제 녹음기를 구입을 했고요.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된 겁니다.
0: 그러면 그게 부모님께서 사오셨던 녹음기였을
1: 네.
0: 텐데, 그걸 분해하고 이렇게 맞췄을 때
1: 네.
0: 부모님한테 어떻게 안
1: 아,
0: 들키셨어요?
1: 예.
0: 안
1: 안
0: 들키셨어요?
1: 들키고, 이제, 몰래 이불 속에서 들었어요. 그거를,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워낙에 북한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했기
0: 네.
1: 때문에, 진짜 제가 들은 거를, 그때부터 들은 거를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0: 근데 그렇게 몰래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1: 아,
0: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일본어가 들리고 러시아어가 들리고
1: 네.
0: 내가 간접적으로 접했던 남한 어투를 들었을 때그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1: 정말 그 세계로 가보고 싶었어요. 거리라든지 그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스스럼 없이 그 진실의 진솔한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라든가 이런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북한의 소설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영화 같은 것은 마음의 이런 소리를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없고 왜 전부가 다꼭 짜여진 각본에 의한 너무 이제 감정이 없고 메마르고 이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질려버리는 거죠, 사실은.
0: 네.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1: 얘기하는,
0: 있는 그
1: 네.
0: 자유의 장에 대해서 받았던 소소한 충격이 있으셨나
1: 그렇죠.
0: 봐요.
1: 예, 소소한, 네, 최진희 선생님의 그 사랑의 미로, 그거를 들었는데요. 그때 감정을 말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뭉클해진다? 예,
0: 네.
1: 그런 감정이잖아요.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들어요, 사람이. 아, 왠지 기다려지고 계속
0: 네.
1: 듣고 싶고, 이런 세계에서 좀 자신의 이제 진심의 목소리를 말해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0: 그럼 가장 처음 들었던 그
1: 예.
0: 남한의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기억이 나세요?
1: Yeah. 아, 예. KBS였어요, 이제.
0: 네.
1: 예. 다양하고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족 간의 얘기. 예, 그런 것도 나오고 형제 간의 얘기,
0: 네.
1: 형제들 간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가정사도 뭐 다사다난하잖아요.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인간 생활 그대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참그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예, 기다려지는. 예.
0: 일상의 얘기를 나누는
1: 그렇죠.
0: 그런
1: 예.
0: 시간들을 처음 접하셨나
1: 그렇죠.
0: 봐요.
1: 예, 일상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좋았고요.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동방송 이제 라디오였어요. 거기에서 크리스마스 그때 2부였나 봐요. 근데
0: 네.
1: 이제 한국에 오니까 크리스마스 2부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런 말을 알았잖아요. 아,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이지? 예,
0: 크리스마스가 뭐지?
1: 왜
0: 이브가 뭐지?
1: 도대체 왜
0: 네.
1: 뭐지?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뭐지? 무슨 명절인데 이제 명절이라고 겨울이잖아요,
0: 네.
1: 그때는. 이제 근데 이제 서울역 그 앞에 큰 트리를 세웠나 봐요. 이제 그 트리를 말로 저는 듣는 거니까 이제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애들이 즐겁게 그 밑에서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0: 사진
1: 이제 사진
0: 찍고.
1: 찍고 선물들을 서로 이제
0: 아,
1: 연인들이 이제
0: 네.
1: 교환하는 선물들을 서로 싸들고 다니고 연인들이 서로 이제 목도리를 다 같이 커플로 하고 도대체 저거는 무슨 말이지? 정말 이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0: 그 궁금증이 언제 해소되셨어요?
1: 어우, 그거야 뭐 한국에 와서 해소가 됐죠.
0: 크리스마스를 우리 지금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 처음 들으시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예.
0: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이
1: 그렇죠.
0: 땅에 오신
1: 어신
0: 날이고,
1: 날이죠.
0: 이브가 딱
1: 어시기 첫날.

0: 그래서 생일 파티처럼 네. 생일 축하 잔치처럼, 그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날 그 생일 전날도 같이 즐기고 생일날도 같이 즐기는 즐기죠. 그 시간을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극동방송까지 주파수를 맞추면서 들으시다가 그 초창기에 들으셨던 방송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 가족, 친구, 그리고 극동방송에서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외 방송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으세요?
1: 제가 책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책을 좋아하고 이제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노작이나 네. 아시잖아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김씨 일가에 관련된 그런 책들이 많고요. 저희들이 있다고 해도 북한에서 검증이 되고 그런 책들만 이제 북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외국 서적이나 이제 소설 같은 거는 접해 볼 수가 없어요. 예. 정말 저는 책에 관심이 많고 정말 누구한테서 책을 빌려오면 북에서는 이 책을 뭐 도서관에서 빌릴 수가 없어요. 보고 싶고 좀 재미나는 그런 책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빌려서 보고 했는데요. 그때 저는 밤을 패서 봤거든요. 내일까지 너한테 책을 이제 돌려줄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 책을 그 안에 다 봐야 되잖아요. 밤새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아침에는 이제 돌려주게 이제 약속을 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 어떤 분이 도서관에 갔나 봐요.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그 보고 싶은 책을 그 도서관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했다는 그거를 인터뷰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 본인이 보고 싶은 어떤 외국 서적이나 어떤 책이든지 도서관에 가서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다니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게 가장 충격이 컸고요. 사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들은 닦인 곳에서 이제 각긴 곳에서 사는 네. 사람들이니까 정말 그때 부러웠어요.
0: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나 봐요.
1: 그렇죠. 네. 네. 네.
0: 그게 참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남한에서는 소소하게 책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네. 내가 갈 수 있는 곳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네. 방송의 채널도 다 선택할 수 있지만 네. 북한에서는 다 숨죽여서 몰래 들으시고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계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24시간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극동 방송을 양강도 해산에서 1995년부터 탈북 직전까지 청취한 우리 이소라 자매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이소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한민족의 대명절,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요? 추석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추수하고 거둔 것을 조상의 은덕으로 생각하여 조상에게 감사했던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말씀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좋다.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좋았더라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말은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8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7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잠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평생토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추석 명절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감사하는 우리 가족들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온전히 감사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낸다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턱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송축하는 것입니다.

0: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는 풍성한 계절 이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재기 대체로 맑고 화창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가득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이 구름대는 글피 새벽까지 양강도와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목포가 20도, 여수가 19도, 서울과 광주가 18도, 함흥과 대전이 17도로 보이고요. 대구가 16도, 평양과 개성, 강릉이 15도, 신의주와 춘천이 14도, 청진이 13도, 강계가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가 31도, 서울과 목포가 29도, 신의주와 개성, 대전과 대구, 여수, 제주가 2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춘천, 부산이 27도, 강릉 25도, 강계가 24도, 함흥과 해산이 23도, 청진이 19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은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복되고 형통한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0장 1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0: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것은요, 사실일 수도 있고 착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도 자신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심판 날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같은 비극도 다시 없을 테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진실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대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만약 그분들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이 똑같은 하루 같아서 지루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은 어제와 다른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날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는지 알게 하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복주신 날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이날이 나쁜 날은 아님을 알게 하소서.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기 힘들더라도 나쁜 하루가 되리라 단정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하소서. 지금이 내가 방황하는 때라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인생에 궁극적인 방황은 없으며 나는 곧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올바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히려 방황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풍성한 깨달음과 열매들을 거둘지 기대하게 하소서.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할 때 미련이 없게 하소서. 내가 선택한 이 길에 하나님을 모시는 데 집중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길이 아닌 줄 알면서도 헤매이던 허기진 가슴에 어느 날 빛 한 줄기 폭포처럼 쏟아져 들었습니다. 뉘우침과 용서와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기쁨을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쁨이 자꾸만 샘솟아 내 작은 가슴에 차고 넘치오니 이 신비로운 기쁨 온전히 간직하였다가 어둠을 헤매이는 허기진 가슴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분에게 이 한 몸 다 살아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지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계단을 오르십시오. 기도의 단계들을 통과하세요. 내가 높은 영성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는 여러 단계의 계단을 통과하는 영혼의 여정이 아닐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효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벌써 수년 전 언젠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떤 저희 이제 해외로 우리 내외가 가끔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가면 너무 긴 시간이 있잖아요. 한 15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는데 이야기가 좀 말거리가 떨어지면 아내가 저한테 좀 훅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Who's your best friend? 우린 영어로 좀 말하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구는 누구야? 라고 질문하는데 너무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몇 분 동안 말문을 잇지 못했어요. 친구는 많은 것 같거든요. 아는 사람도 많고 저랑 가깝다고 느껴지는 제가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도 많은데 Who's your best friend? 너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해보니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한참 뒤에 생각하고 대답을 했는데요. 제 대답이 궁금하실까요?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머뭇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한참 뒤에 제가

안 얘기한 이야기는 I think my father, my dad is my best friend. 우리 아버지가 나의 절친이다고 말했어요.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하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소원해진지 모르겠어요.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봤어요. 저의 SNS는 저는 아직 인스타를 할 줄을 몰라요. 저의 SNS는 아직도 페이스북입니다.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친구, 내 친구라는 이 항목이 있거든요. 오늘 숫자로 보니까 내 친구가 925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내한테 친구 되어달라고 요청한 사람, 친구 요청한 사람이 1003명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페이스북 친구 초청하셨는데 이 1300명 중에 누가 들어 계시다면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수락하는 일이 너무 일이 돼서 더 이상 수락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웃으시는데요. 제 친구들일까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제 친구일까요? 현대 문명은 우리들한테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나 친구 많은 것 같아. 내가 뭐 SNS에 포스팅을 하면 라이크, 뭐 엄지척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래서 나 되게 관객성이 높고 넓은 것 같아. 깊고 넓은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요나단의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한 장, 오늘 23장을 읽어드렸지만 사실 23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18장부터 23장까지 무려 거의 다섯 장에 걸쳐서, 물론 다른 사건들도 그 사이사이에 있지만 그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무엘의 의도하심은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친한 친구였는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스토리의 줄거리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1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울 집에 오니까 당연히 요나단이 같이 집에 살겠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난주에 제가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윗은 사울에게 여러 번 시기 질투가 더 증폭되고 급기야는 엄청난 분노까지 끌어올랐던 사울에 의해서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도합 이 다섯 장 안에서 여섯 번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섯 번에 사울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잃게 될 이 위기에 놓였던 다윗에게 요나단은 엄청난 역할을 해줍니다. 20장에는요, 사울 왕이 이제 이 잔치를 벌립니다.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에 자기 옆에 왕은 앉아 있는데 요나단은 옆에 서 있었고요. 근데 다윗이 자리가 비었어요. 첫날은 사울 왕이 그냥 아무 이야기도 안 했는데 둘째 날까지 빈 것을 보고 어떤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요나단에게 물어보거든요. 왜 이새의 아들이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뭐를 해줍니다. 요나단이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왕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내가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때 사울왕은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이 패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는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고 와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하고 아버지하고 요나단의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 바로 이 20장에 나오는 스토리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궁전에서 만날 수 없어서 저 수풀에 가서 요나단이 자기 활쏘기를 하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아이를 시켜서 그 화살을 집어오게 말하는데, 이미 다윗과 요나단이 짠 그 각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

멀리 가게 되면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오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읽어드리려고 41절에 아이가 감에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더라. 여기 건장한 성인 남자 둘이 너무 세워짐에 슬퍼서 입 맞추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이십니까? 다윗과 요나단 엄청난 우정의 관계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우정이 없었으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다윗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 다윗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그 왕위의 자리를 오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친구가 다윗을 지키고 살려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질문이 제 내리를 계속 막 귓속에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여러분도 이 질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질문이 생성돼야 제 역할을 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버리지 않는 찐 의리의 친구요. 혹시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제 가슴을 예리하게 찌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나에게 요나단이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저를 괴롭힌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요나단이 되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나에게 요나단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나는 과연 누구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그 질문의 답이 쉽게 오진 않았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말에 부러움은 진다고 그랬죠? 저는 다윗한테 진 사람 같아요. 나에게 요나단이 있을까? 아니 반대로 내가 누구의 요나단일까? 라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저의 마음에 아니 저의 생각에 많은 괴로움을 줬습니다. 우리는 우정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SNS나 다른 이 가상적인 현실의 친분들을 진 우정과 지금 맞바꿔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 프렌드십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읽어드린 본문 말씀 18절부터 거꾸로 16절까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보려고 그랬는데요. 18절 말씀, 23장 18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여호와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관계, 이 두 사람의 친분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언약적, 아니 지속성이 있는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요. 언약적 지속성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constant한 always open, 항상 받아들이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어느 순간에 내가 꼭 귀찮을 때, 불편할 때, 또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밤늦게 찾아와도 문을 열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친구의 우정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기본은 뭐냐면 둘은 언약적 관계였다. 물론 구약시대에 산 사람들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Covenant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계약은 너무 잘 알죠. 요나단은 18장에도 아이가 읽은 것처럼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과 다릅니다. Contractual relationship이 아닙니다. 소비자,
공급자, 이에 타산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저의 관계도 그렇고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대부분 이 친구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친구들이 성경이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차 마시거나 밥 먹을 수 있을 때 부를 수 있는 친구. 언약적 관계의 친구일까요? 골프 모임이나 동창 모임이나 경조사 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인맥 관계 속에 기앤테이크로 만나는 사람들 말합니다. 나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줄 것을 주면서 그 상대방과 유익이 있을 때 유지되는 관계. 그런데 사업이 기울이거나 퇴직해서 내 명함이 없어지면 귀신같이 끊어지는 관계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 계선권인 권리를 포기했으며 아버지의 분노를 사면서까지 다윗을 지켜주는 친구였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곁에 남아주고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언약관계의 친구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있으십니까? 그런 요나단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찐 친구, 성경 영적 우정의 영성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의 모습은 17절에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이 두 번째를, 첫 번째는 constancy 또는 지속성의, 언약적 지속성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희생적 투명성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왕, 권을 받을 제 첫 번째 다음 왕의 승계, 왕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바로 다음 위에 지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창을 들고 아버지가 마음이 좀 괴로울 때 수금을 타는 하인 중에도 아주 낮은 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가 보고 있는, 자기 안에 알고 있는, 자기 안에 느끼고 있는 진실을, 자기의 아픔을 불구하고 그에게 나눕니다.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에 되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도 그걸 알고 있어. Transparency.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일상, 중대한 결정, 무엇보다도 자신의 약점과 죄를 숨김없이 나눌 수 있는 accountable한 관계들이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진짜 친구라면요, 자기의 약점, 상대방의 약점을 서로 이야기해줘도 상처받지 않고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들. 저는 이것을 성경적 우정의 두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저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그에게,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저는 이거 신앙적 공감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나단은 무엇보다 주변의 상황, 자기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급박하고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에게 가로치기를 해줬어요. 그를 지켜줬어요. 그를 덮어줬어요. 그를 함께 줬는데 그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적 공감성을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줬어요. 사실 생각해보니 저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들이, 히든 존재들이,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존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 함께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줬던 요나단들이요. 제가 너무 자아 속에 깊이, 내가 자아 충만 속에 있을 때 주로 가까이 사는 친구로부터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도록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우정의 관계를 읽어보면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친구는 내가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되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는 무슨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

아이들인데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인가 만나서 그런 친구가 되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면 될까? 아무나 내가 그렇게 해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나고 내가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우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과 사귀다가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좋은 친구는 누구시죠? 우리의 요나단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언제 기다려도 언제 그런 요나단 같은 사람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까? 나는 그거는 운이야. 난 그런 운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좋은 친구라고요. 내가 요나단이라고요. 내가 요나단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요나단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아니 내가 요나단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가장 가까운 요나단은 중학교 때부터 동기동창이었던 친구들이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로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요나단이라고 믿습니다. 새 18장, 2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통찰력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아하라고 생각하게 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요. 요나단이 아버지 집에서 다윗을 품어요. 그래서 자기 옷도 주고 창도 주고 칼도 주고 자기의 왕위를 상징한 모든 것을 이 다윗에게 주어요. 그런데 여섯 번이나 아버지 앞을 도망가야 되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은 매번 다가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도 합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미움을 한 몸에 다 받아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만약에 이런 장면이 일어났으면 아버지가 자기의 절친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발견했으면 요나단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제가 요나단이었다면 이미 다윗이 왕 되는 걸 알았다면 저는 가출해서 다윗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단은 안 그래요. 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결국은 요나단은 다윗을 지키는 가장 진한 친구의 우정의 모습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친구를 지키고 아버지를 지켰던 요나단. 그에게는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언약적 관계였고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사람도 그 상황에 있는 사람도 언약적 관계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보다 더 요나단 같으신 그분, 우리의 영적 요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물론 사울 왕과 같은 아버지를 두진 않았죠. 그런데 아버지의 거룩하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로 죄를 좌시할 수 없고 절대로 죄를 무시할 수 없고 절대로 죄를 없어지게 그냥 만들 수 지워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기준과 우리를 사랑하는 그 끝없는 한없는 그 긍휼의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 아버지도 버리지 않고 우리도 버리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 발을 벌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중에 죄를 지은 자 누구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나서 친구가 되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요나단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거룩함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을 같이 지키기 위해서 양팔을 벌리다 못해 그 양팔이 접히지 않도록 못을 박혀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그분이 있어요. 요나단을 찾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0: 주님이 우리의 요나단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요나단 되심을 우리가 심히 깊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니 내 종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의 친구로 날마다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날인가 나도 누구의 요나단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 원천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11-0714번, 지역번호 031-211-714번 원천 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 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목사님께서 저희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맛있게 먹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행복해 하시면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서나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자신은 드시지도 않으면서 배부르다 하시며 바라보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밥에 비유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을 그 말씀을 맛있다, 달다 하면서 열심히 먹는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말씀만 읽으면 잠이 오고 곧장 덮어버리는 저의 모습에 반성도 하게 됐죠.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이 가장 맛있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22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물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창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물입니다. 선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나쁜 것이 없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에만 혈안되어 안 준다 섭섭해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증거가 선물이라 여기며 기대했던 것을 용서하소서. 하나님께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내 관심은 여전히 작은 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정만이 내 삶의 열매라 여기는 모든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나를 만족하게 함을 믿게 하소서. 사람에게 연연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주님을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물이 되어 나에게 오신 것에 감동하고 감동합니다. 사람에게 메인 시선을 풀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나의 온전한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선물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4794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6시 20분 외할머니 김귀영 집사님 발인 예배가 있으시대요. 가족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 길에 가족들이 함께 찬양을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기도문 받으실 단어 선물이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9469님이 고백해 주셨어요. 5693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은 죄를 고백하여 흘리게 해주시는 눈물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선물인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도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회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메인 시선을 풀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 선물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물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4203님, 구원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678님, 오늘도 열어주신 선물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빛나는 가족들이 참으로 아름다우시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시편 전체에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어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왕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한 사람도 한 뜻대로 산 왕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왕이 8명인데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삽, 요담,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훼 온전하였으며 성경을 말씀하는데 8명의 왕 중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 두 사람만 모든 우상을 없애고 산당까지 없앴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원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깝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가깝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을 보니까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3장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바뀌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에서 갖고 온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저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도착해서는 해발 750m 기준 고부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니 너무나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것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적당히 자기 편리함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과 혼합되어져 갖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그리고 혼합 종교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 데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안식이 되면 매주 그곳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먼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역당이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를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주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온 백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그 먼 길로 가야 됩니까? 그 먼 길을 가려면 우리가 있는 고장에서는 이 하룻길 걸리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고 생업에 지장도 있고 하니 이것을 예배드려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을 왕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고 산당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은 그런 어정쩡한 입장으로 저들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내 눈길과 마음이 이 교회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절대 이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살아온 동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 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 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예식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그냥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한 모습이 그 사람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기가 미식축구 풋볼인데 결승전을 슈퍼볼이라고 합니다. 슈퍼볼은 항상 주일날 오후에 마지막 결승전을 하는데 미국 라이트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축구 결승전인 슈퍼볼에 그 열리는 그날 저녁에 미국 전국교회 5%가 주일 저녁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올 주일 저녁 예배를 취소하니까 집에서 편하게 슈퍼볼 결승전을

관람하시오.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날 저녁에 교인들,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대형 스크린 앞에서 피자를 먹으면서 열심히 응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스포츠 게임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고 예배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바쳐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은 성수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평양 선박교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셨는데 왜 북한에서 탈출해서 월남하시느냐?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너무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북한에는 3,500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주일날 투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투표를 실시하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주일날 투표하러 안 갔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그걸 구실로 삼아서 목사 장로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저들을 고문하고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공산치하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월남하자. 그래서 온 가을도 데리고 월남해서 이것을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야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때 내 마음이 좋으면 내 감정을 따라서 기쁘고 좋아서 나와서 열심을 내다가도 누군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당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기쁜 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은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 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좋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그냥 좋았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냥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라고 해서 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니까 그것도 너무나 좋고 그저 교회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주님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기쁘감사함으로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세워놓고 편하게 내 자신의 모습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은 벌써 내가 산당을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내가 내 마음속에 산당이 생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비판적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가 하면 내가 산당이 이미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저 주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나라고 하는 산당을 딱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꾼이 돼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 대신 세워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꼭 무슨 동상을 만들었고 절하는 게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업에 눈이 멀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사업장에 가 있다.

0: 사람은 그 사업장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을 주신 그 복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인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얼마나 귀합니까? 70쯤 되셔서 애 하나 얻었다 생각해보세요.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눈만 뜨면 우리 애기 찾느라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으니까 너무 신나서 이삭아 눈만 뜨면 그냥 이삭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을 준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에게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나를 경배하지 않고 이삭에게만 찾고 있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이고 아들을 가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우상을 깨뜨리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0세 때 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3일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으셨습니다. 20장 11절 12절입니다. 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야곱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상가대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번에 9191번, 02-6181번에 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0: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전성교회 윤인선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반도체와 조선, 국방과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세대와 이념,

남과 북, 동과 서로 갈라진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서로를 품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복음으로 물들고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오늘 2부 출발합니다. 찬양하면서요. 오늘 출석 단어는 선물입니다. 샵 0981번으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또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출석 단어는요. 선물입니다. 선물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다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가 선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요. 그럼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찬란한 선물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바로 이런 분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기도문에도 그러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관심이 없었는지 회개합니다. 라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오늘 하루 이것부터 찾아내는 귀한 날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단어 선물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극동방송이 풍성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1: 짧은 연휴를 앞두고 추석 전야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극동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갑니다.
0: 복음 70년 풍성한 한가위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생방송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찬양과 은혜로운 이야기, 명절의 정취를 더해줄 다채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고향을 오가는 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극동방송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0: 마음은 고향으로, 시선은 하나님께.
1: 2026년 추석, 극동방송과 함께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한가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내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1: 극동방송 추석 특별 생방송과 함께하세요.
2: 내일 오전 7시부터 추석 특집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창원에서 특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우리 김경민 PD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응원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 창원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내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 PD가 아주 귀한 선물을 아주 많이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창원극동방송 가족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전 7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창원에서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84님, 오늘 하루가 진짜 선물인 게요. 건강 회복 중에 있는데 가끔은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 의지하면서 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9277님,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을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석 단어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살리는
1: 말씀. 살리는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1: 요즘 가을이 시작되면서 교회마다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 목사님도 바삐 움직이고 계시던데.
0: 그렇죠. 뭐 아무래도 네. 여름 동안에는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가 본격적인 가을 사역들이 막 다 시작되잖아요. 네. 뭐 학교로 치면 2학기가 된 거니까 뭐 이제 훈련 사역도 하고 또 전도 활동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게 결실의 계절이니까 뭐 아무래도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1: 전도도 하고
0: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막 일들이 그냥 몰려오죠.
1: 목사님께서는 신방을 또 요즘에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0: 네. 아니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는데 새롭게 이제 방학했던 구역 소위 네. 목장들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 목장들 다시 만나기 위해서 신방 다니고 또 새가정이 또 오면 네.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좀 줄줄이 새가정 신방이 좀 많았습니다.
1: 네. 그렇게 또 목사님이 한번 다녀가시면 네네.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0: 뭐 그런 가정들이 있겠죠.
1: 네. 그래서 네. 살리는 말씀도 목사님이 오셔서 항상 행복하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0: 빌드업을 그렇게 하셨고요.
1: 우리 방송 가족들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함께 네. 만날 텐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런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배필인지를 맞춰주시면 돼요.
0: 그렇죠.
1: 뭐 동역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목사님?
0: 우리가 찬송 중에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0: 뭐 이런 찬양도 있지만 나를 이거 하시는 분.
1: 아.
0: 어, 여러분 뭐 필요하잖아요. 누군가.
1: 어? 누군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0: 다 이게 필요하죠.
1: 네. 네. 그런데 특히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배필을 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0: 그렇죠.
1: 자, 어떤 배필인지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시는 네. 말씀이기도 하죠.
1: 아.
0: 뭐 또 혹은 뭐 청첩장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말씀이니까 참 따뜻한 말씀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사실 뭐 이번 주간에 추석도 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익숙한 구절 속에 바로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자마자 아,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남자가 아담이고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자가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인 하와는 주인공 아담의 뭐 조연이다. 아니면 뭐 조연까지 엑스트라다. 뭐 이렇게. 그래서 돕는 자. 그러니까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자.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돕다.
1: 그렇게 생각하죠.
0: 그러니까 어딘가 가면 야, 내가 하는데 뭐 영화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가잖아요.
1: 네.
0: 그럼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메이크업 하시는 분, 헤어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을 돕고
1: 그렇죠. 그를 빛나게 하죠.
0: 하고 자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생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돕는 자, 그러니까 헬퍼.
1: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강해요.
0: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어떤 이제 신학적으로는 또 여성들이 결국에 이제 교회에서는 남자 위주로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활권인 지역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는데 길 손을 보태는 정도의 사람의 우리말 도움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이것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요 말이 나오는 문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짐승 쌍으로 짝을 지어서 예, 뭐 새들 이것들을 아담한테 데려와요. 아담 보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 그 아담이 하나하나 이르니 이름이 되었더라.
1: 맞아.
0: 이름이라는 게 이르느다는 거잖아.
1: 아.
0: 그게 이제 언어 유희죠. 그런데
1: 네.
0: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말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돕는 배필.
1: 여기서도 돕는 배필은
0: 그치, 그치.
1: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0: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를 거둘 존재가 필요했다면 거기서 끝나야 돼. 왜냐하면 소나 뭐 낙이 이런 것들은 이를 돕는 용도로 최고죠.
1: 그렇죠. 네.
0: 뭐 밭을 갈고 집 나르고 일손으로 치면 동물만한 조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1: 네.
0: 성경은 그 동물들 다 보고 나서 돕는 배필이 없대.
1: 오.
0: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다는 말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느낌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만약에 그런 이가 필요했으면 그 저 동물들 중에 하나 택했겠지.
1: 그렇죠.
0: 그 말, 야, 아담아, 돕는 배필이다. 말 딱 갖다 줬겠지.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 어.
0: 이게 돕다는 말이 히브리어 에제르예요. 에제르.
1: 에제르.
0: 어, 많이 기억하시고 들어본 말씀일 수 있는데 이 말이 에제르가 어디 쓰여졌냐. 대부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야.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연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말이 좀 안 맞지?
1: 네.
0: 이건 뭐냐면 시편 121편 같은 경우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아.
0: 여기 도움 두 분 나오죠?
1: 네.
0: 여기가 에제르예요.
1: 아.
0: 그러니까 나를 돕는 분. 그러니까 능력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야 나를 도와주지. 그래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거 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는데 옆에 좀 야 이거 조금만 좀 도와줘. 나 지금 음식 만들어야 되니까 설거지 좀 해줘. 이 개념하고 다른 거란 말이죠.
1: 네.
0: 나의 능력치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도와주는 거. 나를 살려주는 거, 나를 건져주는 거, 이 모든 종합의 말이 에제르예요.
1: 네.
0: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칭으로, 그러니까 지칭으로 쓰여지는 건데 아닐 때도 성경에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인데 그건 뭐 그 어떤 그런 존재가 필요했을 때 쓰여지는 단어라서 출애굽기 18장에도 이런 게 나와요. 모세가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짓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에셀.
1: 아.
0: 이 엘리에셀 이름 안에 에제르.
1: 그렇구나.
0: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만약에 그 시편 121편은 험한 산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도움이라면 여기는 칼 끝에서 목숨을 건져준 도움. 그러니까 인생의 길에 험난할 때 도움. 내 목숨의

0: 위기를 느꼈을 때 살려주세요 하면서 도와달라 할 때 도움.
1: 네.
0: 그러니까 이 에젤이는 그냥 같이 일하다가 나는 요거 할 테니까 너는 요거 좀 도와줘. 어? 요 풀로 붙이고 있어. 그런 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언어라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순간이 있죠. 그때 나에게 없는 힘을 가지고 와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 신랑 신부할 때 신부를 보고 돕는 배필이다 이래버리면 이제 네. 하나님급이 돼버리는 거야.
1: 그러네요.
0: 이제는 아내들에게 하나님급으로 제가 농담으로 말할 때 이제 그런 말 자주 하거든요. 이제 아담이 먼저 나왔잖아. 그리고 나서 하와가 나오죠. 그럼 누가 신상이야?
1: 하와.
0: 그러니까 신상이 더 좋은 거잖아. 하와가 더 좋아. 그리고 그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지?
1: 뼈.
0: 뼈. 그 본 차이나야. 그 남자 피부는 거칠어. 네. 그래서 식기로 치면 별로 가치가 없어. 근데 여성은 고급. 그 여성이 더 훌륭하다. 앞으로 남자들이요. 여성을
1: 뭔가 좀 그 의도된 멘트 같은데요.
0: 그래요. 잘 보이려고. 뭐 보니까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성 집 성도님들 너무
1: 많으시죠.
0: 네, 그래서 잘 네. 보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훌륭하십니다. 신급이십니다.
1: 아, 예.
0: 근데 성경은 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거둔다는 뜻으로 도움이 에젤을 돕다가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도와줄 때 쓰는 거야.
1: 네. 에젤은.
0: 에젤이가 그래서 원래 하나님한테 안 쓰일 때는 어떤 거냐면 국가급이나 이런 거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한 개인이. 그런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할 때 마주하는 뜻이 함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 맞은편에서 나를 도와준다. 그 위에서 내려다 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야, 내 옆에서 너의 정말 닿지 않는 힘,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돕기 위해서 함께 파트너로 세움받은 존재. 이렇게 하와를 하나님은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동물은 이를 거둘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혼자 무너져갈 때 그 사람을 붙들어줘서 구원해낼 능력은 거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1: 네.
0: 요즘 뭐 반려묘, 반려견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동물들이 채우지 못하는 어떤 동반자. 그게 이제 돕는 배필, 예, 에젤 안에 들어있는 거죠.
1: 아.
0: 그래서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을 보고 하와를 보고 나서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예. 일손을 얻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1: 그렇죠.
0: 이건 그죠? 혼자였던 사람이 자기를 붙들어주고 자기를 건져줄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앞부분에 그래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 옛날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1: 그러셨죠.
0: 심히 좋았더라
1: 예.
0: 쭉 좋았는데 다 보기에 좋았더라는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 그게
1: 혼자.
0: 그렇지. 그래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는 일손이 모자란 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혼자인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건져줄 사람 그와 마주설 사람을 지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우들 올림픽 있잖아요.
1: 네.
0: 거기 보면 육상 경기가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근데 달리기를 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1: 네.
0: 그 방향을 잘못 틀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가이드 러너가 함께 뛰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짧은 끈으로 딱 연결돼 있어. 가이드 러너는 선수는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선수가 곡선주로 뭐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줘야 돼. 앞선 선수를 대신 보고 알려주는 겁니다.
1: 그러면은 가이드 러너가 더 잘 달려야 되네요.
0: 그러니까 더 앞에 뛰어야 돼. 그 능력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선수를 끌어당기면 안 돼. 잘 달리 막 끌어가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1: 네.
0: 이거 부정이지. 거기다가 결승선에서는 선수보다 뒤에 들어가야 돼.
1: 아, 능력자여야 되네요.
0: 그렇지. 그러면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가이드러너 선수도 함께 메달 받아요.
1: 아,
0: 멋있죠.
1: 좋다.
0: 에젤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약해서 뒤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상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대에게 없는 힘을 가지고 곁에서 함께 달려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추석 때 가족들 모임이 이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어. 명절 준비를 하다 보면 누가 더 고생했고 뭐 이랬고 누구는 안 거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감정에 또 이 곡선을
1: 남죠. 만들죠.
0: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

0: 주신 짝은 이를 나눠 맞는 조수가 아니고요.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힘들 때 일으켜주고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나와 동반자가 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게 다 좋았지만 딱 그거 하나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1: 혼자 있는 거.
0: 그렇지. 여러분 함께하는 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1: 네.
0: 누군가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는 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1: 아멘. 살리는 말씀 오늘은요. 돕는 배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0: 네.
1: 내 옆에 있는 에제르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섬겨야 됩니다. 네.
1: 네, 이경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리는 말씀, 오늘은 에제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냥 옆에서 손 하나 더 대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같이 하는, 오히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함께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제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선물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꿈인가 생시인가 했지 붙잡혀 갔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데려오셨을 때 우리 웃음을 터뜨렸네 노래를 불렀네 너무 좋아 믿을 수 없어 했지 우리는 문민족들의 화제거리였네 저들의 하나님 참으로 놀랍군 그렇고 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 우리는 그분의 행복한 백성 하나님 다시금 그렇게 해주소서 가뭄에 찌든 우리 삶에 단비를 내려주소서 절망 가운데

곡식을 심은 이들 한오성을 올리며 추수하게 하소서. 무거운 마음을 지고 떠났던 이들 한아름 복을 안고 웃으며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어 올리시지 않으면 집 짓는 자들이야 기껏 판잣집이나 지을 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바수꾼이야 밤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해봐야 모두 헛수고, 알아두어라,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 주시길 좋아하는 분이시다. 알아두어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태의 열매는 그분이 후히 내리시는 유산이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 낳은 자녀는 전사의 손에 들린 화살과 같다. 화살통에 자녀들이 가득한 부모는 얼마나 복된지, 원수들은 너희 상대가 되지 못하고 너희에게 초전박살 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여 얼마나 복된가, 쭉 뻗은 그분의 대로를 걸으며 얼마나 행복한가, 수고를 다했으니 모든 것은 당연히 내 몫이다. 복을 한껏 누려라. 행복을 마음껏 즐겨라.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 네 아내가 자녀를 낳을 것이요, 네 가정은 우거진 포도밭 같을 것이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자녀들은 올리브나무 가지 새싹처럼 푸르고 싱싱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복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여, 예루살렘에서 행복을 누려라. 평생토록 손자 손녀를 보며 행복을 누려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왔지, 이스라엘의 말이다. 저들은 어렸을 적부터 날 괴롭혀왔지만 결코 날 쓰러뜨리지는 못했지. 저들의 농부들이 내 등을 쟁기질해 긴 고랑을 파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좌시하지 않으셨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지. 하나님께서 저 악한 농부들의 쟁기를 산산조각내 버리셨지. 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바닥에 고꾸라져 설설 기게 되기를, 얄팍한 땅 위에 돋은 풀처럼 추수전에 시들어버리기를, 일꾼들이 수확하기 전에, 추수하는 이들이 거두어들이기 전에, 이웃들이 엄청난 수확이군 축하하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네 하며 떠들 일 없게.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126편에서 129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0: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 내용 중에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절 혹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라는 이 구절은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바로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고 난 후에 내가 짓는 죄를 회개 또는 자백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각자가 회개와 돈 중에서 무엇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만모나스, 만몬의 신을 따라 오늘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돈을 더 중히 여기고 회개보다는 돈에 관심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의 종에게 두 가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는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유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잘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은사 달란트입니다. 온유가 인격이라면 잘 가르치는 것은 능력이 되겠지요. 그럼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온유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온유함이 없으면 그가 전하는 말씀은 화살처럼 비난이 되어서 그걸 듣는 성도들과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죠.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온유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온유함을 가지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중은 또한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훈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으려면 반드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문제는 겸손하지 않으면 이 훈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책망할 때에 네가 내 말을 업신여기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에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어떤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겸손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으면 그 겸손은 성경적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할 때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는 겸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성도들의 회개가 설교의 목표이고 성도들은 회개가 설교를 듣는 목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만나는 설교 현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설교하는 주의 종의 목표가 그 교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설교를 듣는 목표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선물을 저들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회개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0: 스데반이 설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고 스데반은 한편의 설교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했습니다. 오늘 설교자의 온유하지 못함도 심각하고 훈계를 받지 않는 청중, 즉 성도들의 교만도 심각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청중을 사랑했습니다. 잘 가르쳤지만 교만한 그 청중들로부터 돌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설교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결국 설교자는 복음인 하나님의 의를 잘 설명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적하는가요? 그 대적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설교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설교자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부하면 필연적으로 바울이 말한 거짓교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가 참된 주의 종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이 참 교사임을 증명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스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 오늘 우리가 설교자라서 온유함으로 또 청중이라면 겸손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귀한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회개의 선물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바울도 스데반도 설교자로서 교만한 청중을 맞아 고난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청중,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들을 때 겸손함으로 전할 때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 주시는 회개의 선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창원 반림교회 양성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5-6891번, 지역번호 055-285-6891번 창원 반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해 남양교회를 섬기는 이상철 목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깊이 있는 중보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

0: 기도는 잘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중보기도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날마다 그 목록을 위해 기도하세요. 당신의 중보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중보기도로 세상을 품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한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양육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오혜정 권사라고 합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창원극동방송에 30년을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1: 저는 양육부에 있기 때문에 전파 선교사들하고 전화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창원극동방송입니다 하면은 알지 알지 이러고서 받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극동방송 옆에 끼고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전화 받을 때 정말 이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극동방송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이곳 창원극동방송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제가 한 30대 초반에 저희 가음종교회에서 극동방송이라는 이런 방송사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창원에 만들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집사님들이 몇몇이 모이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유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2: 그렇게 지금까지

0: 30년을 함께 달려온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지금 30년 전에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늘 빼뜨리지 않는 기도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방송사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우리 창원극동방송도 많은 방송 가족들 옆에 변함없이 순수하게 남아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미혼남녀 결혼 프로젝트 솔로탈출 연대기 3기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서상봉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1987년생부터 1997년생까지는 10월 24일, 1967년생부터 1977년생까지는 11월 7일에 진행되고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8006-280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산호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모니카 무료교실 회원을 모집합니다. 전도와 선교, 나눔과 봉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40세 이상 남녀

기독교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5590-9000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기독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시상하는 경남기독문화상 추천을 받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고 공모부문은 목회, 문화예술, 사회봉사, 선교입니다. 자세한 사항 055-282-773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 주사랑교회에서 주일예배 반주자를 찾습니다. 자세한 문의 010-2667-082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이단대책 세미나가 10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탁지일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758-8081번 진주 갈릴리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로람 플룻 앙상블 제19회 정기연주회가 10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15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312-821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하동지역 교회연합 예수사랑축제가 10월 11일 주일 오후 3시 하동 스포츠파크에서 디바인 워십의 찬양, 김은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883-833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우리는 9월 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삶의 중심의 예배를 세우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통해서 분주함보다 주님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소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소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듣게 되는 첫 번째 소리가 사랑하는 남편의 따뜻한 소리, 아내의 따뜻한 소리보다는 여러분 대부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알람 소리에 깨고 또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끄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TV 소리와 사람들의 대화 소리, 또 길가에서 차가 다니는 그러한 자동차의 소음 소리, 직장에서 업무를 하며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의 소리,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귀에 직접 들리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밖에서 나는 이러한 많은 소리들보다 더 큰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내면 안에서 들리는 그러한 내 내면을 향한 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를 저렇게 사람들은 쳐다보는 거지? 나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나의 영혼을 향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러한 저런 소리 때문에 정작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 번 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본문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그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한 명이 850명을 이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만들죠. 그런 승리를 가지고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19장 바로 한 장을 넘어오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승리하고 기세등등했던 엘리야보다는 완전히 삶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엘리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쳐서 완전히 내가 죽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분명 살다 보면 그러한 때는 한 번쯤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한다는 겁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 엘리야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부를 때에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아담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담을 부를 때에 엘리야를 부를 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다시 불렀을까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아담의 영적 상태와 또한 엘리야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를 부르신 것도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왜 여기까지 왔어? 무엇이 너를 이곳에 오게 했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한 해를 달려오면서 정말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소리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숨 고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1년의 반환쯤을 돌아 한 해의 하반기를 달려가는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춰 이 질문에 답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낙심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책망하기 전에 먼저 쉬게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다시 잠이 들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먹이십니다. 이 장면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먼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충분히 먹이시고 쉬게 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멈추는 것, 가만히 있는 것도 영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멈추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시 멈춰 서라고 내 앞에 앉으라고 그리고 내 영혼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TV를 잠시 끄십시오.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잠시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십시오. 소음을 먼저 차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영적인 이러한 재충전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긴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그리고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람과 지진과 불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러한 상태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임재가, 강력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던 바로 그 불입니다. 그런데 어땠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과 불과 또 지진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만, 이러한 것으로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성령은 자유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그렇게 너희에게 내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방식으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도 그렇게 우리가 고정적인 그러한 관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여야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것 같고 우리가 눈물 콧물이 막 나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할 것 같고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그러한 고정적인 관념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때로는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너무나도 조용한 방법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아침에 읽었던 한 구절의 말씀이, 또 예배 중에 마음을 툭 쳤던 그 한 단어가, 누군가의 짧은 위로가, 기도 가운데 떠올랐던 회개의 그 마음이, 말없이 함께 내 옆에 있어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함에 사로잡힌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능력으로 된다고 믿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요란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화분에 씨앗을 심고 관찰 일기를 써서 학교에 뭐 숙제로 제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씨앗이 심겨져서 오늘 하루는 어땠고 내일은 어떻고 몇 시간 후에는 어떻다는 걸 관찰해서 적잖아요. 그런데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어느 날 눈을 돌렸는데 정말 파릇파릇한 초록빛 새싹이 돋아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점점점 잎이 나는 겁니다. 줄기가 점점점 올라와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요란하게 막 땅을 비집고 올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까? 나 살아있어. 그러지 않아요. 조용한 가운데에도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가 뜨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요. 여러분, 새벽을 밤을 새워본 사람들은 그 새벽이 시간이 지날 때에 어느 순간에 그 새벽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람이 불고 추웠던 시간들을 느낀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막 소리 요란하게 막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 그러지 않아요. 조용하게 해가 떠오릅니다. 느끼지 못한 상황에 해가 떠올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모든 칠흑 같은 어둠이 벌써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가 정말 그 순간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말마다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한 단어가 내 마음에 툭 칠 때 그것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의 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치고 지쳐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죠. 여러분, 아이들이 비밀 이야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가지고 귀에다가 댄 소리를 소곤소곤소곤 귀가 간지러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알겠지? 비밀이야? 그 이야기 하는데도 누가 들을까봐 내 귀에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마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기에 가까이에서 소리를 대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작은 읊조리, 그 소리도 내가 직감하고 듣고 내 모든 신경세포가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빨려들어 쥐어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정말 내 온 신경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함이 필요하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요란한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맨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침묵 가운데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설교들을 많이 듣는 것과 또 신앙에 필요한 영향을 주는 많은 책들을 읽는 것도 영적으로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듣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겁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많은 예배,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그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러분 이제 엘리야야 하고 부르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앞에서 불렀던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엘리야는 드디어 굴 어귀까지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왜 엘리야가 지금 굴에 있었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에게 보낸 그러한 군대에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엘리야가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그러한 왕이었는지 여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아합과 엘리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굴 속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립니까? 하나님을 죄인 된 우리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여서 그 앞에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죽을까 두려웠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주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세미한 음성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음성을 들은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귀에 나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제 엘리야의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인 우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얼마나 멋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다음 후계자까지도 자신이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이끌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를 두려움의 굴 안에서 머물지 않게 한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힘을 입어 다시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예, 제가 섬기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예, 주님, 제 마음은 더 가고 싶지만 더 지금 성공하고 더 잘 되고 있는데 주님이 서라고 하니까 내가 과감하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0: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는 나는 이제 혼자입니다. 나는 이제 나만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에 너무나도 멋진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너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너를 위해 붙이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정말 나 혼자 죽음의 끝입니다.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음성을 듣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할 7천의 용사를 세울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 응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지금 지쳐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제 나는 끝이라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함께 같이 선포합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들을 우리가 그걸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은 없지만 나에겐 지금 지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갈멜산의 영웅도 지쳤습니다. 도망쳤습니다.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엘리야는 달라졌습니다. 사명을 다시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의 말이 너무 큽니다. 걱정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휴대전화 소리가 너무 큽니다.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의도적으로 소음을 차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지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야 하는 겁니다. 계속 가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밖에 떨어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응답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진주대광교회 이찬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761-6866번 진주대광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요즘 하늘이 부쩍 높아 보이지 않나요? 자, 여름 하늘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입니다. 자, 여름에는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느낌인데 가을에는 하늘이 훨씬 위로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하늘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요. 공기가 건조해지고 미세먼지도 조금 거치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 시야라는 게 참 신기해요. 네, 같은 하늘인데도 어떤 날에는 낮게 보이고 어떤 날에는 높이 보이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마음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마음이 답답한 날엔 하늘도 답답해 보이고 마음이 시원한 날엔 하늘도 시원해 보이고요. 네, 하늘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네, 삶도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배울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면서도 감사할 것을 세는 사람이 있고요. 부족한 것만 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시선이 다른 겁니다. 자, 이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가을에 발끝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 하늘로 올려보자고요. 우리의 도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뽐뿜 라디오.